말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고 넘어질 뻔한 길에서 방향을 잡아주던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바르게 세우는 나침반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사랑의 뜰안 문을 열겠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의 말씀으로 오늘 사랑의 뜰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어릴 적에는 잔소리로 들렸던 부모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 있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선생님의 가르침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 나침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죠. 왜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는지, 왜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정직과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셨는지 그 순간에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세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켜주려고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생기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누군가의 조언이 또 부모님의 한마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은. 그렇지만 언젠가 그 말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사랑하는 내 주변 이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네, 펑키한 느낌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리스너스의 찬양이었어요. 사랑했더란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의 한 말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어요.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산이 단순히 실제 산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인간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장애물, 문제, 두려움, 절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핵심 메시지.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의심 없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입술의 고백과 연결되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이 표현이요. 믿음은 마음속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재정의 산, 건강의 산, 관계의 산, 외로움의 산을 만납니다. 산이 없어질 것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산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오늘의 한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아멘.

네, 출석 체크합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볼게요. 먼저 8238님 반갑습니다. 5950님도 오셨고 또 5503님, 9918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1806님, 526님.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분별해서 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요. 믿음의 중간점검 수요일 아침 저의 마음의 시선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정하고 또 이 방송에 고정하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2061님 한 말씀 2115님 오셨고 0115님도 7926님 2042님 1667님 1459님 또 7238님 4940님 아 그리고 9986님 1302님 9992님 8918님 9986님 6065님 잘 지내고 계시죠? 7978님, 4295님, 8905님, 1009님, 0296님, 9898님, 5941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합니다. 믿음의 선포 보내주셨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또 0292님도 오셨고 7356님, 4593님, 2528님 오셨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으로 3번으로 여러분의 마음들 보내주십시오. 사랑의 뜰 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어요.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된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간서적 소개하고 선물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정말 좋은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정말 핫한 책 한 권 소개하고 선물할 텐데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진구 대표님. 아마 규장 출판사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여진구 대표님께서 책을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잠시 후 연결해서 대표님을 통해 책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여러분의 얘기들 보내주세요.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메들리 전해드렸어요. 오늘의 한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아멘. 산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산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기억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은의 찬양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0: 참 아름다워라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최선배의 하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 36초 넘어서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은 신간서적 소개하고 선물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막내 아들은 조금 특별하잖아요.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무엇을 이루기 전에 먼저 품어주는 대상이니까요. 아니 갑자기 왜 막내 아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할 책 제목이 하나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얘기하는 책인데요. 책의 저자이신 규장출판사의 여진구 대표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쑥스러워도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광주 전남 지역 성도님들과 인사도 나누시고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하나님의 막내 아들 여진구라고 합니다. 저는

0: 도서출판 규장과 또 우리 가피플닷컴이라고 인터넷 우리 기독교 서비스하는 곳인데요. 가피플에서 대표로 섬기고 있고요. 또 요즘에 유튜브로 롬파리팔과 주마 중에서 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1: 와, 그래요. 책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출판사 얘기를. 규장 출판사는 오랜 시간 한국교회와 함께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책들을 세상에 소개해왔고 지금도 기독교 출판계를 대표하는 출판사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출판사 대표의 눈으로 볼 때 요즘 성도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0: 아, 네. 저도 이 현장에 가보니까는요.
1: 네.
0: 예, 우리가 책상에 있을 때랑 현장이 또 틀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좀 직접 만나보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마음을 토하고도 싶고 하나님을 문자로 또 그냥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뵙고 싶은 욥기 42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마음이 가장 간절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사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0: 네네.
1: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 현장의 소리를 그렇게 느끼고 계시군요.
0: 네.
1: 시대의 흐름과 함께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관심사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최근 출간되는 규장의 책들 가운데 특별히 많이 다뤄지는 주제가 있나요?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0: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의 책들을 좀 뒤돌아봤더니요.
1: 예.
0: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책들 위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또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그런데 대표님으로 인해서 규장의 책들이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0: 아, 아닙니다. 네. 네.
1: 대표님께서 보실 때 좋은 신앙 사적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0: 네, 뭐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틀릴 수 있는데요. 저는 결국은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가? 또 이 책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가. 그게 이 좋은 책과 안 좋은 책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책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저는 이 책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 책이 책으로만 남으면 의미가 없고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책은 정말로 좋은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 여운학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생 책과 함께 살아오셨다고 해도 되겠죠?
0: 네, 네. 그렇죠.
1: 예.
0: 네,
1: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전문가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은 독서 습관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요즘 책을 보지 않으려 해서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요즘에 워낙 매체들이 많이 나와서 최근 이제 올드 매체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저희 출판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출판사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들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 보시면 꼭 한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책 한 권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곳에서 그 책 한 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마음, 음성을 잡아낼 수 있다면,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최고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대감, 오늘 이 책을 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기대하시면서 찾아간다면 책 한 권 한 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독서 습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래요. 오늘 출연하셨으니 신앙이 네. 흔들릴 때 읽으면 좋은 책 한 권 추천해 주세요.

0: 소개해주세요. 어떤 책 추천하시겠습니까?
1: 네,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 자리에 올라간 책인데요.
0: 네.
1: 서울의 포드처치 원유경 목사님의 신간입니다. 믿음이 넘어진 자리. 네, 아주 좋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가 바로 넘어진 자리인데 믿음이 그 넘어진 자리를 이 저자가 추적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원유경 목사님의 그 글쓰기는 아마 기독교 안에서는 아마 가장 최고 수준의 글쓰기가 되고 있고요. 이분의 깊이 있는 묵상 또 글 쓰는 스타일 네. 아주 깊고 새롭습니다. 꼭 추천해 드립니다.
0: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네. 이제 만난 저희 네. 광주 지역에서 얼마 전에 전도대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 네.
0: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네. 알고 싶은 초신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이세요?
1: 네. 저도 이것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소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예수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0: 네.
1: 우리 장재기 목사님의 따라하는 기도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도의 ABC 처음서부터 잘 나와 있어서요. 아주 그 초신자도 따라하는 기도학교. 기도 혼자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0: 네.
1: 이 책을 보면서 잘 따라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초신자들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그렇다면 반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네. 했지만 영적으로 네. 지친 분들도 참 많으세요.
1: 네.
0: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어떤 책입니까?
1: 네. 이거 이번 주에 나온 책인데요.
0: 뜨끈하네요.
1: 네, 아주 뜨끈합니다.
0: 네.
1: 서진교 목사님의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눈물이 그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기 위한 하늘 아버지의 눈물일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진교 목사님이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사셨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눈물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0: 네. 오늘 하나님의 막내 아들의 저자이신 여진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규장 출판사를 또 이끌고 계시죠. 오늘 방송으로 연결한 이유도 이 책 신간서적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삶을 나누는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도 하시고 뭔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듯한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실 네. 때는 분명 하나님의 큐사인이 있었죠?
1: 네네, 그럼요. 네.
0: 어떤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1: 네. 저도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른 것은 별로 신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그 사인을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셨어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특히 이 말씀 중에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글자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증인의 삶,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사인으로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0: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진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막내라고 보내주시면 몇 분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막내라고 보내주세요.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번에는 직접 저자로 책을 쓰셨거든요. 책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ABCD를. 부담감이 컸을 텐데 책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1: 제가 이쪽에서 한 30년을 넘게 일하면서 얻었던 그 지혜가 있는데요.

0: 이 기독교 특히 서적은 우리가 여러 가지의 접근법으로 써도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쓰기 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느냐? 예, 아니에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딱 모니터 앞에 서서

0: 이렇게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 분량이 꽤나 두꺼워요.
0: 네.
1: 그만큼 하실 얘기가, 담을 얘기가 많았던 것이죠.
0: 저도 몰랐는데요. 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를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셨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야, 이걸 뺄까, 저걸 뺄까 하다가, 일단은 좀 빼긴 뺐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정도로, 예, 했습니다.
1: 현재 책 반응 뜨겁지요?
0: 네. 아, 네. 반응 나쁘지 않습니다.
1: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0: 네, 네, 네.
1: 제목만 들어도 따뜻한 느낌이에요. 막내 아들, 하나님의 막내 아들. 진짜로 실제 막내 아들이라면서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5형제입니다.
1: 예.
0: 여운학 장로님의 이제 자녀가 5형제인데 그중에 저가 막내입니다.
1: 그래요. 그런데... 네. 막내 아들인 거, 그러니까 여운학 장로님의 막내 아들인 건 인정. 그런데 네.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라는 제목을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네. 있을까요?
0: 아, 네. 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들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을 대할 때 보면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뭔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것들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가 또 이 막내 아들의 그 이미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또 현대에 많이 율법적으로 묶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러지 말고 막내 아들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막내 아들이라서 아는데 좀 뻔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무책임하죠.
1: 네.
0: 그리고 굉장히 이유 없는 자신감들이 있고
1: 네.
0: 또 부모님께 그냥 사고 쳐놓고 그냥 앵깁니다. 앵기는 게 아니고 그냥 앵기죠. 아이 몰라 하면서 나 몰라 하면서
1: 수습을 요청하는
0: 네네. 네, 네. 하나님께도 좀 그렇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 네.
0: 내가 무슨 일을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그것을 다 잘못한 것을 복구해서 자꾸만 나오려고 하니까는 차일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미루더라고요.
1: 네.
0: 그러지 말라고 우리 네.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그냥 돌이켜서 하나님께 달려오면 아버지께 달려오면 아버지가 그냥 나오셔서 잘못한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그다음에 겉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까지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맛봤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로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1: 네. 사실 네.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대표님 네. 어제부터 저는 하나님 네. 대표님께는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은데 저는 네. 어떻게 될까요? 어떤 딸이에요를 지금까지 네. 묻고 있습니다.
0: 막내 딸이죠.
1: 사랑스러운 막내 딸.
0: 네. 네. 우리는 이 막내 딸, 막내 아들의 최고 장점은 뻔뻔함입니다.
1: 예.
0: 네.
1: 그래.
0: 네. 하나님 앞에서 우기세요. 하나님이. 예, 인정해 주실 겁니다.
1: 그래, 우리 모두가 막내딸, 막내 아들들입니다.
0: 아우, 네.
1: 그렇다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0: 아, 내용은 뭐,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또 그 와중에 제가 그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일이 있었고, 그거를 기점으로 인해서 규장, 가피풀의 경영 방식과 또 운영 형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신앙의 또 관점도 바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런 살면서 경험했던 또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 또 일들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때가 2007년이더라고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대표님의 네네. 삶의 변화가 극적으로 있었던 때가
0: 네.
1: 그 이후에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았고 응답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0: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과 후의 삶이 네. 어떻게 달라요?
1: 아, 그 경험하기 전은 좀 경직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좀 율법 안에 갇혀 있었고 또 내가 아는 게 다 진리고 전부 다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정죄했었던 경향이 좀 있었죠. 성경에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었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거는 내 안에 기쁨이 없었죠. 이중적인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나이스하죠. 나와서 항상 웃고 칭찬하고 서로 축복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는 지옥이었죠. 그렇지 않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가득 찼었죠. 그러면서 말씀은 아는데 왜 말씀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는 이런 기쁨이 솟아나지 않지라는 그런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그게 결국은 성령님이 내 안에 안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문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위치였던 것 같아요.
0: 네.
1: 왕자를 성령님께 드리지 않았고 내가 차지해서 모든 결정을 내가 했었던 예전의 생활. 근데 성령님을 깊이 만나면서 이제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이제 저는 본 자리로 간 거죠. 그래서
0: 네.
1: 어찌 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다면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그 계획이 없어지고 또 어떻게 본다면 무동력선이 됐어요.
0: 네.
1: 그냥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0: 네. 성령께서 네. 이끄시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네. 규장 출판사가 변화되었고 계속해서 네. 가피풀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네.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유, 뭐 그럼 너무 감사하고요.
0: 예,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1: 네.
0: 아, 이것은 우리 여진구 대표님만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 나에게도
1: 네.
0: 그런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무중력의 영적 상태로 살 수 있을까를
1: 네.
0: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의문을
1: 네.
0: 갖는 분들. 그런 분들께
1: 네.
0: 한 말씀 하신다면 뭐라 하시겠어요?
1: 아, 네. 네. 이 신앙은 믿음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안 믿어지고 야 나한텐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믿지 않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에서 자녀가 원하면 간절히 구하면요 다 도와줍니다. 특별한 거 아니면
0: 네.
1: 그렇듯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준으로 요구하죠. 이만큼 이제 구했는데 안 주시네? 아 나는 안 주시나 보다 해서 혼자서 기간을 설정하고 문을 닫고 가버리죠. 아 그러지 마시고 오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성령님은 무조건 임하십니다.
0: 네. 아멘. 그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구하십시오.
1: 네.
0: 여진구
1: 네.
0: 대표님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분명
1: 네.
0: 여러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막내 아들 여진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책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내 아들이라고 보내주시면 몇 분 추첨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막내 아들 읽으면 좋을까요?
1: 아, 네. 일단은 좀 정체성에 혼란이 오신 분들.
0: 네.
1: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혼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딸로 비유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 또 제자와 종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0: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제 배웠던 방식대로 나는 하나님의 제자고 종이야 이렇게만 생각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아들과 딸이라는 귀한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과 딸의 정체성이 많이 없는 분들은 이 네. 책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 책을 덮을 때 독자들이 꼭 네.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0: 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뻔뻔함이 좀 극대화됐으면 좋겠어요.
1: 어허.
0: 하나님이 네. 정말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본 사람만 사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1: 네.
0: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
1: 네.
0: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린 거 없어도 내가 뭐 새벽 예배를 못 나가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이 책을 보고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 뻔뻔하게 그리고 또 앵길 수 있는
1: 네.
0: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네. 하나님의 막내 아들 여진구 대표님이 일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집 나갔던 아들들, 딸들도 많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정체성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규정 출판사와 가피풀의 대표, 유튜브 롬파리팔, 또 주마중의 진행자로 활약하고 계시는 대표님의 이후 행보가 궁금해요.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네. 대표님을 어떻게 이끄실까요?
0: 예. 네. 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한 1, 2년 플랜을 이렇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1: 네.
0: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오늘 하루만 잘하자. 오늘 하루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미션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한테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 말씀만 잘 따라가자. 오늘 하루만 잘 순종하면 뭐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해주겠지. 걱정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1: 오늘을 사는 신앙, 예, 네.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은 주님께서 잘 만들어주시겠지요.
0: 네.
1: 아,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성령의 사람, 여진구 대표님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니, 여진구 대표님이 물론 방송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도 만나신 분들은, 고백들을 통해서 잘 아셨겠지만, 또 모르셨던 분들은, 규장의 대표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고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하나님의 막내 아들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또 성령의 사람의 삶이 어떠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막내 아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었습니다. 끝으로 광주극동방송 방송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광주극동방송 또 우리 전남 지역의 모든 청취자분들, 네.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맛보는 우리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하나님의 막내 아들 여진구 대표님이셨고 저는 하나님의 막내딸 조미숙이었습니다. 장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네. 인치엘로의 너는 내 아들이라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했더란 1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막내 아들, 요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체된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시기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막내 아들 되고 싶다라고 지금 떼 쓰는 분들이 아주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떼 좀 쓰세요. 떼 좀 써.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막내 아들 또는 막내 이렇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50년 전 시아 선교회를 시작으로 북한 선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웠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북한 복음화에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소수의 헌신자들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북한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0: 선샤인 키즈의 예수님 찬양으로 사랑에 들한 2부 출발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1: 역사가 일어나고
0: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1: 기적이 일어납니다.
0: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네, 웨이브 오퍼링의 안재건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1: 반갑습니다.
0: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네, 저도 지금 이제 여름 사역에 이제 한참 준비하고 있는 네. 단계라서 밤낮 바쁨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0: 청소년 사역 준비하십니다. 네. 분주하십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6월 어떻게 보면 2026년의 상반기 마지막 달이잖아요.
1: 네.
0: 상반기 돌아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1: 후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요.
0: 예.
1: 쏟아 부을 만큼 붓고 있다고 자신하고
0: 할렐루야.
1: 있습니다.
0: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1: 그렇죠.
0: 다음 세대 네네. 가운데. 그리고 또 오늘 기대되는 한 분이 있으니 오늘 어떤 분이 오셨어요?
1: 네. 오늘은요.
0: 네.
1: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바로 주일학교, 즉 다음 세대의 회복일 것입니다.
0: 맞습니다.
1: 과거의 뜨거운 신앙의 뿌리

0: 순교의 신앙을 간직한 호남 지역 역시 인구 감소,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어린이 복음화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평생을 어린이 부흥사역에 매진해 오신 어린이 은혜 캠프 대표 박연은 목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1: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죠. 여기는 네. 호남입니다.
2: 네, 호남권의 수많은 목회자님들과 교사, 부모님들과 방송을 통해 만나가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1: 목소리 톤이야. 하이톤이시죠. 네. 어린이 사역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네.
1: 광주라는 도시와는 접촉점이 좀 있으신가요?
2: 많습니다.
1: 네.
2: 우선 5.18 때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이 육군 보병학급 상무대
1: 어머.
2: 이고요. 제가 3월 18일 입대했으니까 5월 18일 두 달 훈련 마치고 아침에 깨어 일어나니까 5월 19일이 상무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 사역을 바로 요 첨단에 있는 새 희망 교회에서 학협 전도를 처음 하면서 250명이 넘는 엄청난 넉 달 만에 부흥의 역사를 주님께서 체험케 해주신
1: 네.
2: 제 어린이 사역에 뭐라고 할까요? 출발선이 있는 광주라고 할까요?
1: 네.
2: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1: 세희망교회는 여전히 아이들이 많아요.
2: 그렇습니다.
1: 네. 네. 그럼 지금은 어디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2: 네. 저는 지금 그때 시작한 사역이 10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송도 국제도시 송도에 있는 감리교 주예수교회에서 코칭 사역으로 전담하고 1월부터 시작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1: 그럼 오늘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2: 아, 저는 오늘 대전에서 왔습니다.
1: 아, 대전에서. 지금 네. 전국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2: 네네. 지금 다음 세대가 너무 위기라서 현장 사역을 제가 40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돌파해 가냐. 여름은 하나님께 주신 어린이 교육의 황금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목회자와 선생님들께서 위기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 시점에서 여름을 맞이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순회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송도 주예수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2: 네, 이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산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인데요. 신바울 담임 목사께서 개척한 지 11년 차가 됐어요.
1: 예.
2: 신바울 목사는 다음 세대의 큰 사명을 받으시고 저를 초빙해서 다음 세대 코칭이라는 직함을 주시고 지금 4개월째 지나고 있는데요. 5월 초에 새학기 축제를 마치고 이제 성경학교를 앞둔 7월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0: 교육 목사 그리고 교육 전사 교육사라는 명칭은 많이 들어보았는데
2: 네.
0: 다음 세대 코칭 목사라는 건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생소한 직함인 것 같습니다.
2: 설명이 필요하죠?
0: 네. 그렇죠. 어떤 네네. 역할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 요즘 보통 이제 교육사나 교학교를 전담하는 직함을 교회에서는 교육 목사, 교육 전도사, 교육사까지 왔다가 그다음에는 교육 디렉터까지 가고 있어요.
0: 네네네.
2: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코칭, 교육 코칭 목사라는 직함인데 물론 이제 그 교회에서 교육 디렉터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그런 특별한 명칭을 주셨는데요. 코칭은 2000년대 초 글로벌 리더십 기법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점차 전문 직업과 대중적 성장 도구로 확장된 개념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에 전남 광주에 위치한 새희망교회 통합주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 전문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서 교학교 코칭 사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시키셨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5개 교단, 9개 교회를 두루 코칭하게 하셨으며 지금은 10번째 교회인 송도주예수교회 다음 세대 부서를 코칭하게 된 것입니다.
1: 네, 목사님 사역의 열매가 궁금해요. 특별히 목사님의 사역은 다음 세대로 집중돼 있으니까요.
2: 그렇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를 주셨구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10년간 9개 교회에서 등록한 아이들 수만 1141

0: 1,000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잘 해서가 아니라 코칭을 받는 교회의 목회자와 또 부장 교사님들이 일심 동체가 되어서 직접 저와 함께 학교 앞 전도에 나서고 또 직임별 메뉴를 공유하고 일사불란하게 목회하는 마음으로 속회나 구역회 셀을 운영하는 마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을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샘플적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1: 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전도하셨대요.
2: 그러니까요. 와. 그러면 목사님께는 직접 이제 그 초등학생들이 가장 만나기 쉬운 곳이 학교인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학교 앞을 이렇게 나가게 되시면은 이제 학교에 어떤 재지나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1: 항의도 제법 있었을 텐데.
0: 아, 물론이죠. 네. 사건이 많죠.
1: 사건이.
0: 네. 이럴 때면 순찰차가 두 대가 뜬다거나.
2: 오.
0: 그다음에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저를 애워싸서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1: 아.
0: 그래서 용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 네.
0: 학부모 회의가 학교마다 있습니다.
1: 예.
2: 네네.
0: 학부모 회의를 소집해서 나와 미팅하게 해달라. 쟁점이 뭐냐. 학교 앞 전도는 위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내가 하고 있고 나는 학교 앞 전도만 벌써 수년째 하는 사람으로서 학부모가 싫어하는 일, 아이들의 이름을 묻거나 전화번호를 소위 따거나 사생활을 묻는 일을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 전도지를 강요해서 전달하거나 먹거리를 주거나 이러지 않는다. 학교 앞에서는 단순히 인사하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덕담하고 캠페인을 벌려서 예를 들면 노벨상 캠페인이나 공부자라기 캠페인이나 인성 캠페인, 인사자라기 캠페인이나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독려하고 덕담을 주는 거다.
1: 네.
0: 이러니까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저에게 악수를 건네면서
1: 아~
0: 제가 할 일을 목사님께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 의도를 아신 거죠.
0: 이런 마음이
1: 선한 의도.
0: 진정성.
1: 예.
0: 네. 그렇습니다.
1: 그래요.
2: 선생님 그렇게 그러면은 10여 년을 학교 앞 전도와 아동부 다시 살리기에 전문적인 이제 사역을 해오신 거잖아요.
0: 네.
2: 그러면은 그 학교 앞 전도나 이제 아동부 전문 사역을 해 오시는 동안에 어떤 것들이 좀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좀 알리셨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0: 아, 저는 이제 뭐라고 디지털 크리에이터라 그럴까?
2: 네, 네.
0: 네. 제 인스타가 147만짜리가 있고요.
2: 인스타그램.
0: 네, 네, 네. 인스타그램을 주로 활용하고요. 제 송도 주 예수교회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11월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미팅한 내용과 자료부터 시작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다 했습니다. 제 이름을 치면 블로그와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워낙 다음 세대가 축소되고 또 인원이 감소되고 있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교회가 사역이 위축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0: 네.
1: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사역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세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목사님께서 오늘 광주에 오신 이유이기도 한데 전국적인 어린이 캠프 진행하고 계시죠?
0: 네.
1: 먼저 말씀 주기 전에 우리 호남 지역 주일학교의 사정이 어떤 현실인지 짚고 가볼까요?
0: 그래요. 호남권은 전통적으로 신앙의 순수성이 깊어요. 또 전국 복음화율에서 압도한 통계를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생률 감소의 속도보다 더 급속하게 교회학교 수가 감소되고 있고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면 감리교 지방이나 장로교 노회에서 보통 30개 내지 40개의 교회들이 구성되어 있을 건데 당장 그 교회 속에서 교회학교 아동부를 운영하는 교회가 도대체 몇 교회나 될까 했을 때 이미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호남의 아이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 하나님께서 1903년에 저 원산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에게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1907년에 평양대부흥의 기폭제로 사용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 마가다락방의 원리를 따라 다시 한번 아이들의 심령에 복음의 불을 붙인다면 진정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0: 때문에 그렇게 다시 방향을 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호남권에도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1: 네, 사실 세상 문화에 중독된 아이들이 영적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겉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요즘 예배 드리는 아이들의 태도 또한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이런 상황을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이번 여름에 호남권의 다음 세대를 깨우고 영적 대안이 될 특별한 영적 캠프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0: 네.
1: 네. 어린이 은혜 캠프 언제 시작됐고 또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도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어린이 은혜 캠프는요. 1996년도 7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 전문 캠프로 시작이 되었어요. 지방에서는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있는 그 고급적인 캠프들을 참여할 수 있는 거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찾아가는 마음으로 서울의 그 컨텐츠와 강사님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 호남으로 옮겨와서 가까운 화순 금호 리조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캠프를 열고 있는데 올해는 441회차 벌써 이게 몇 년이에요. 31년째 이런 지역 캠프를 섬기고 있습니다.
2: 그러면은 지금 화순 금호 리조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목사님.
2: 저도 한 번씩 가본 곳인데 네. 정말 이렇게 쾌적하고 안전한 스파 리조트에서 진행된다니까 부모님들과 또 무엇보다 각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2: 이번 호남 어캠의 핵심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0: 네. 뭐니 뭐니도 저희들은 강력한 기도 훈련과 매해 주제를 두고 가거든요. 작년에는 지도자를 꿈꾸라, 기도하는 다음 세대 이런 엄청난 주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천국과는 네 가지 비밀이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이번에 심어주려고 해요. 그 배경이 있는데 저희 송도주 예수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지옥을 얘기했다가 조롱거리가 되고 약올림을 당했어요. 학부모가 그런 내용을 지적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아 제가 그동안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지 않은 건 아닌데 화두를 내놓고 한 것은 없었구나. 그래서 천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된 최고급 리조트 시설에서 집회와 숙소 그리고 동선을 최소화해서 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더더군다나 화수는 뭐가 좋냐면 둘째 날 오후에 워터파크가
2: 그렇죠.
0: 최고 시설이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0: 또 놀 땐 놀아야 되니까.
2: 네네네네.
0: 네, 둘째 날 아이들이 마음껏 3시간 이상 놀고 낮잠을 30분 정도 자게 하고 저녁 집회에 승부를 걸게 됩니다. 이런 아주 다양한 아이들에게 딱 필요한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어린이 은혜 캠프입니다.
1: 시간표를 보니까 또 독특한 영적 훈련도 눈에 띄네요.
0: 네.
1: 둘째 날 아침 금식 기도 훈련인데 아이들이 금식 기도 가능할까요? 배고파서. 네. 배고파요. 계속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0: 그렇습니다. 첫째 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제 광고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알고 왔는지 또 처음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2시부터 잠시 후 12시부터 내일 아침 12시까지 12시간 동안 우리 금식할 거란 말이야. 아직 금식 한 번도 안 해본 친구 많지. 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이나 금식했던 성경의 컨텐츠인데 내일 왜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지는 50분 동안 설명을 잘 해줄 거고 자 그렇다고 많이 먹으면 안 돼. 12시부터 우리 금식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큰일 은혜를 주실 거야. 알겠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50분 동안의 금식 기도 특강을 들으면서 매우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금식이라는 것을 안 했던 것을 네. 회개하고 선생님보다 오히려 아이들이 기쁘게 잘 합니다.
1: 네. 그리고 또 감동적인 것은 이 금식을 통해서 아낀 식사비를 헌금하신다고요?
0: 그렇습니다. 8만 네. 원에서 저희 식대가 한 12,000 원 되거든요. 이 한 끼 금액을 매월 3월 태국에서 네. 이 아이들이 이 한국에 있는 2박 3일의 어린이 캠프 콘텐츠를 그대로 옮겨서 태국에서 벌써 두 차례 캠프

0: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비용되는 소요되는 금액으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1: 할렐루야. 네.
2: 단순한 여름 행사를 넘어서 선교적 비전까지 심어주시는데요.
0: 그렇습니다.
2: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별도의 집중 세미나 시간도 준비가 돼 있다고요?
0: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변화되려면 교사가 먼저 성령을 심령에 체험하고 그야말로 교사의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반 공부 시간이 있어서 어린이는 인형극과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또 게임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미디어 중독 예방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고 선생님들은 따로 세미나실에 모여서 집중 훈련을 받게 되는데 2박 3일 동안 혹은 1박 2일 동안 어떻게 캠프가 진행되는지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교사 영적 성장 세미나를 2시간 넘게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하게 돼서 캠프에 보내는 목사님들은 이 시간이 더 좋다 그래요. 네, 그래서 줄곧 이렇게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1: 신청 대상과 방법 안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네. 저희는 어린이 전문 캠프라 5세에서 13세입니다. 미취학 아이들도 충분히 따로 유치원을 위한 캠프가 없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같이 가길 원하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아이들이 또 다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5세부터 13세까지 선생님과 목회자 같이 오시면 좋은 객실을 배정해서 교회별로 객실 배정하니까 걱정 없이 2박 3일 1박 2일을 보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 다음 세대를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까지 너무나도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목사님의 에너지 원천은 네. 무엇인가요?
0: 아, 저는 아이들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선생님들 앞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해요. 네, 지금도 가슴이 뛰는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세상이 전부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을 진정성 있게 알려주고 또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펑펑 쏟고 회개하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 몰라요. 네.
1: 너무나도 목사님 저도 참 그 다음 세대 캠프 사역을 저도 하고 있는데 참 방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목사님과 같이 늙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듭니다.
2: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네.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시는 거.
1: 그러니까요. 네.
0: 목사님은 청소년 전문, 나는 네. 어린이 전문. 그래서 전문가가 만났어요.
2: 네. 그 이번 여름에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일어날 영적 대부응이 기대가 됩니다. 혹시나 참여를 원하신다면 참여 대상이 초등학생이죠.
0: 네네.
2: 1학년에서 6학년인가요?
0: 네네. 미취학 유치원도 됩니다.
2: 유치원도 가능하시고. 네네.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0: 네네. 7월 24일에서 25일까지는 1박 2일이고요.
2: 네.
0: 그리고 8월 10날에서 12일 월화수 2박 3일 기간입니다. 장소는 동일하게 화순 금호 스파 리조트입니다.
2: 예, 그러니까 두 번의 수련회가 있는 것이네요.
0: 네,
2: 캠프가.
0: 1박 2일 하나, 네. 2박 3일 하나. 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2: 교단을 초월해서?
0: 그렇습니다.
2: 어떤 아이들?
0: 초교파입니다.
2: 네.
0: 네, 제가 감리교 목사이지만 그래서 제가 총신대 공부도 했고 초교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갖췄습니다.
2: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어린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 영성훈련을 좀 보내야 할 텐데 라고 고민하셨다면 초등학생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생도 받아주시겠다고 하네요. 네. 안전도 특별히 신경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호남 지역의 목회자 교사 송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사랑하는 호남권의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눈물로 교사를 지키고 계시는 사명자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교회학교가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제가 칭찬하고 격려를 드려요. 주일학교가 무너진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힘을 내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2: 네.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는 영광의 나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음성의 찬양 전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에게 있는 건 이 찬양이네요.
0: 네,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2: 네. 네. 그래요. 오늘은 송도 주예수교회 또 뉴 선데이 스쿨의 코칭

0: 박연은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캠프 관심 있으신 분들 어린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다음 세대의 사역에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박연은 목사님과 어린이네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충만함이 있기를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0: 아, 네, 기대합니다.
1: 아멘.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사랑의 뜨라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하나님 앞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하면서 삽시다.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감사할 것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소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소중한 줄 모르다가 그 소중한 것이 끊길 때 아, 이거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제자리에 서서 찬양을 부르니까 주일마다 부르니까 감동이 되지만 만약에 찬양대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찬양대는 있는데 반주자가 없으면 여러분 그 찬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여러분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비슷해요. 딱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대충 보이는데 거기가 안 보이는 경우는 보면 안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지만 대부분 한 80%는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해도 목회자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몸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코로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온몸이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이런 것만 감사합니까? 얼마 전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시간을 딱 맞추어서 밖에 나갔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 그렇게 내요.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인 거예요.

이 아파트가 13층이에요. 13층인데 어떻게 기다릴 수도 없이 내려가는데, 옛날 젊었을 것들하면 막 두 계단도 뛰어내려가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 13층을 내려가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3층을 내려갔더니 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무릎이 안 좋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알고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론 상처를 입고 아픈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 그 상처 입고 아픈 가정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키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현충일과 6.25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는지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러분 경치, 경제, 문화, 사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정도 아름답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금 말한 대로 엘리베이터의 전기가 끊겼다. 그 잠깐 복구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강주 베델교회 부목사, 부목회자로 강주 베델교회 갔는데 첫 설교, 밤 설교를 하는데 하필이면 설교하는데 전기가 나갔습니다. 전기가 나가니까 마이크도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마이크가 없이 설교를 해서 이제 막 올라왔는데 이 마이크가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지 익숙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요? 전기가 싹 나가버리니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마이크에 대한 부담이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설교를 중단하고 있어야 되느냐,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막 우왕좌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막 촛불 찾고 막 이런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에 불이 오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전기가 그렇게 소중해.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소중한데 만약에 핸드폰이 꺼져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요즘은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모든 업무가 여러분 컴퓨터로 하는데 만약에 그 업무가 지장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소중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잠깐 끊기다가 회복할 수가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 세계 역사에 보면 어떤 나라는 10년, 어떤 나라는 36년, 어떤 나라는 100년, 어떤 나라는 300년, 500년 때까지 나라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일제 36년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가정도 지키지 못해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내 아들이 징병으로 끌려가고 내 딸이 정신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딸인데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농사지은 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원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야기할 때 땅이 중요하고 백성이 중요하고 주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데 우리나라 주권을 일본에 빼앗겨버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말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6월 3일날 우리가 선거를 했습니까? 왜 선거를 하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국민이 소중한 줄 알면서 문제는 선거는 대충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는요 국민의 주권을 지도자에게 이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잘못하면 여러분 국민들이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국민들이 다 어려움을 갖게 되고 나라가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분명히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를 세우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지역은 마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면 그 지역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주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에 가장이 잘하면 그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가장이 무너져버리면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저 전방에서 철책선을 지키는 것도 나라를 사랑한 거지만 선거를 잘하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좋은 일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나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만세일 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물려줄 나라가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세워진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땅 한 평도 보호해야 됩니다. 땅 한 평 그 속에도 아름다움이 싹틀 수 있도록 가꾸어야 됩니다.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이 없도록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신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때 이 나라는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밀어줌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될 때 아름답습니다. 좋은 일꾼이 세워진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가 있고 야가 있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다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렸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피 흘렸지 않습니까? 현충일을 맞아 여러분 호국 영령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핏값으로 이 나라를 세운지 모릅니다. 6.25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탱크 앞에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나라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섰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나라를 봐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나라지만 북한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보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완벽하게 모르지만 가서 북한에 살라고 하면 북한에 가라 그러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보고 완전히 자유를 주면서 남한으로 오라면 다 내려올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 전문에는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말입니다.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서 그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권력을 만들면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강조 민주화 운동은 세계의 민주주의를 갈망한 모든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없고 인권이 탄압을 당하고 독재주의일수록 강조 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강조 민주화 운동을 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 강조 민주화 운동은 강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피 흘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릴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피 흘리는 거예요. 왜요? 민주주의가 그렇게 소중하니까. 어쩌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여러분 표방했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어쩌면 김일성 그 부자의 세습 아래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놓였을지 모릅니다. 통일? 공산주의 통일이었다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민주화 운동은 고귀하고 아름답고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아름다움으로 물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민주주의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로, 피값으로 세워진 겁니다. 너무 아깝고 소중한 사람의 피를 여러분 그 피값으로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이 나라가 점점 더 민주주의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국가와 민주화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법 전문에 뭐냐마는 대한민국은 종교는 자유다, 집회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피 흘림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이 임재한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의 피와 야곱의 피, 모든 사도들의 피 흘림,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는 나라마다 피 흘리지 아니한 때가 없었습니다. 피 흘리지 아니한 나라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금호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금호베델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의 땀과 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금호베델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 좀 빨리 왔느냐 좀 늦게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몸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정말로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도 민주주의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여러분 그 무너진 것을 새로 회복시킨다는 건 수십 배, 수백 배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면 그 건강이 오래 갑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 가정을 잘 지키면 가정의 아름다움이 계속 되물림됩니다. 근데 건강이 한번 무너지면 무너진 건강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지 모릅니다. 가정도 한번 부서지기 시작하면 부서진 가정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게 몇 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도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수십 배, 수백 배 민주화가 파괴되면 어느 순간에 민주화가 파괴될 때 여러분 그 나라는 독재국가가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아름다울 때 아름다움을 지킵시다. 대한민국이 아름다울 때 대한민국을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철책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만 대한민국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서 내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나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들, 여러분 도로가 패였는데 그 도로가 패인 그 도로에 여러분 자동차가 세게 달리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날까요? 그걸 보수하는 사람들,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깨끗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각자 위치에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삼켜버렸습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너지면 방법이 없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걸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졌는데 능력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만 잘 감당해도 그 체제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교회 직원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직원도 뽑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무너져버리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좀만 힘들어도 조금은 어려워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무너져버리니까 3.1 독립 만세 운동을 통해서 외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까? 그 외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때로는 국민들마저도 왜 저린 어린 소녀들,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까지 독립 만세 운동을 외치느냐? 그건 맞는데 외치면 죽을 걸 뻔한데 왜 외치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나라의 독립이 그렇게 소중하니까 여학생들, 어른들이 감당 못하니까 중학교 남학생, 여학생들까지 나서서 대한 독립을 외쳤지 않습니까? 신사에 참배하게 될 때 신사에 참배만 해버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결사적으로 신사에 저항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에 피 흘리는 그 신사에 절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지도자이지만 여러분 지도자로서 오늘 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한다, 찬양대의 사명을 감당한다 얼마나 소중해요.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부모의 사명을 감당한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잃어버리면 누구도 앞장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고 선거에 나오지만 진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오히려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일본에 귀화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자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 네가 구원자가 되라, 네가 이 나라를 네가 해.

회복시켜라. 네가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해라.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나 혼자도 감당이 못되고 우리 가정도 감당하지 못해서 두려워서 밤에 몰래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겨서 잡히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타작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하나님 말이 됩니까? 구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일을 맡겨줘야지, 어느 정도 일을 맡겨줘야지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십니까?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게 구원자인 겁니다. 아무리 나라를 사랑해도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는 오히려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화의 시대는 모릅니다. 평화의 시대는 우리에게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우지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 생명을 바친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바쳐서 이 민족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생명을 바쳐서 내 신앙이 지켜질 수만 있다면 하겠습니다. 근데 내 생명을 바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 이야기입니다. 모세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순종해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거예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의 군대도, 애굽의 왕도, 애굽의 신들도 꼼짝하지 못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백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가지고 이 백성들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앞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것은 지킬 수 없는데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힘은 만분의 일도 안 되는데 그 많은 것을 내가 지켜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겁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온 힘을 다해도 방법이 없는, 그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일어서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될 것 같는데 순종하니까 되더라고요. 기도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순종하니까 결국은 불가능이 가능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룻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에서 나오는 대로 모르드개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여러분, 왕과 총리가 합세한 그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민족이 걸린 싸움인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바치겠다고. 근데 생명 바쳐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죠.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만은 생명을 바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내 생명을, 네 생명이 귀한 줄 알지만 그 생명을 바칠 때, 그 생명이 죽을 때 오히려 살 것이고, 비겁하게 그 생명을 바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도망갈 때 오히려 그 생명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0: 봅시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1004번 금호배들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말씀. 아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요,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작음과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 앞에 깊은 감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두 손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여전히 다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위대한 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마음까지도 공감해 주십니다. 능력과 결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혼자 남겨진 것만 같고 내 존재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든든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두려워할 이유도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작은 기도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고 연약한 내 모습을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0: 아멘. 이동영 김윤희의 음성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또 기도합니다.
0: 아멘. 또 그것을 맛본 자들만이 또 기도를 더 하게 되는

0: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소망의 가족분들 하나님께 더욱 신실하고 진실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 하나님, 광주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키셔서 11년 132번에 걸쳐 912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주님 오신 날까지 여호와의로 준비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시며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주시며 여호와 로이의 참 목자장이 되시며 여호와 라파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막힌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그 막힌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강화로 주께서 축복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입니다. 오늘 소망의 가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나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소망의 기도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6810번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직원의 대학생 딸이 어제 전동 자전거에 부딪혀 머리를 다쳤고요. 현재 의식이 없이 조대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속히 의식이 돌아오고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초조하게 병실 앞을 지키는 부모와 가족들도 기운 잃지 않고 힘내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 목사님, 정말 이 응급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딸과 모든 가족들이 힘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존귀하신 아버지, 6810님의 간절한 기도, 합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할 일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직원의 대학생 딸이 전동자동차에 부딪혀서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주께서 참으로 함께하셔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서 직원의 딸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갈 때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그때 주님께서 사닥다리 끝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떠날 때는 혼자 떠났는데 21년 만에 돌아올 때는 12 기업의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돌아오셨습니다. 6810님의 기도, 직원의 대학생 딸, 하나님 지금 병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시는 부모님들, 약속대로 주면 3일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딸,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입원실로, 그리고 일반 입원실에서 환자복을 벗고 그리고 평상복을 입고 학교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번에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0: 아멘.
1: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직원 딸이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도 가정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주 이강학 목사님, 폐 질환으로 어제 입원 후에 오늘 진찰하시고 12일에 치료를 하십니다. 완전한 쾌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순희 집사님, 23일 신장 수술 예정이시고요. 또 정회정 청년을 온전한 치유로 인도해 주시길, 김시온 어린이 수술 후에 모든 감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아들의 이름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이강학 목사님 3년째입니다.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고 오늘

0: 진찰하며 결과에 따라서 12일 날 항암을 할 것인가 방사선을 치료할 것인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교우들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셨던 필리핀 선교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강함을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진찰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치료의 절차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황순희 집사님, 하나님 23일날 수술 예정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에 칼을 대지 않고도 약으로 주사로 치료될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1: 주여.
0: 딸과 함께 온 교회가 가족들이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온전한 치료의 길로 여호와 라파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5년 전에 단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오토바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젊은 청년이 쓰러졌습니다. 5년 동안에 그 전신은 유태로움 가운데서도 순간순간마다 회복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그 눈으로 또 사물을 볼 수 있도록 길어서 조그만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말은 하지를 못하지만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께서 교대해가면서 5년을 병상을 지키셨습니다. 나머지 치료의 절차도 함께 하시고 권고하지 아니하도록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영광에도 동참케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아들 시온이, 아버지여, 5년 전에 원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서 모든 감각이 멈췄습니다. 하나님, 5년 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그 감각들 지난달에 수술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어린 것 눈으로 십자가 봐야 되며 그리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며 입으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치료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가족들이 지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고난을 나눠질수록 적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남은 고난 우리 함께 지게 하셔서 승리의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모든 치료의 과정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인 권사님 댁 주변에 베트남 센터가 생기면서 외관에 불상이 세워지고 불교 행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 권사님 가정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과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빛과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존귀하신 아버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하나님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께서 본인의 기도가 아니라 지인 권사님 가정과 그 영혼과 그리고 그 주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사님 댁 주변에 베트남 센터가 생겼답니다. 하나님, 그곳에 외관에 불상이 세워졌고 불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방 종교 우상이 성행되어지는 참으로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권사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가슴으로 느끼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평안과 분별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사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영들 권고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다음에도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금송아지를 땅에다가 묻으시고 태워서 그들에게 먹이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열지앙을 통해서 유월절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언약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불상을 만들어 놓고 눈을 그리고 귀를 그리고 입을 그리고 그리고 그곳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던 자가 어떻게 피조물에 경배할 수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사 아멘. 엘리야를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목을 쳤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0: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만에 없던 구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불을 내셔서 제단불에 재물을 태우셨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승리하게 하셔서 그 승리의 면류관이 베트남 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그 믿음으로 그들도 변화받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니스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 카카오톡은 무료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전승연의 음성으로 선한 능력으로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아멘.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직장에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 제가 너무 지쳐 있어요. 불면증까지 있다 보니 사고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 가득해 총기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저의 환경에 적합한 곳으로 발령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덕과 가정을 위하여서 주부의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또 생활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불면증까지 있어서 사고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시간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의 총명한 영으로 그 총기와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육신의 삶 또한 좋은 환경으로 옮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유는 종에서의 자유, 노예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출애굽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바로왕은 볏짚을 주지 아니하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가기는 가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자고 할 때 우리는 나가서 예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가기는 가되 어린아이는 놔두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시피 400년 만에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두 아이의 워킹맘, 사랑하는 자매님의 마음을 주님 붙드시사
0: 아멘.
1: 직장의 힘듦이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으로 알게 하시고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여 문설주에 발라 있을 때 죽음의 권세가 물러났던 것처럼 모든 어려움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0: 아멘.
1: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씨의 언약의 복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의 영광과 교회 덕을 세우는 일과 신앙을 위하여서 새로운 환경과 또한 직장까지라도 여호와 이름으로 준비하셨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 일이 있기까지 430년이 걸렸던 것처럼 참고 견디는 가운데 때가 이르매 모세를 보내시고 때가 이르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담을 놓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내하고 견디며 오늘 이 기도의 힘으로 능력과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익명의 성도님 되게 하시고 속히 진정한 자유와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쓰러졌던 아들이 다시 회복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재활치료를 위해 서울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적합한 의사선생님을 만나고 입원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회복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드님이 회복하고 일꾼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존귀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은 하나님 사생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는 피할 길과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원치 않은 일로 말미암아 쓰러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영의 문제인지 육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회복을 허락하셨는데 재활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이야기할 때 긴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속히 예배해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또 직장생활해야 되고 가정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앞당기셔서 재활의 온전한 치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재활치료하기까지 병원도 또한 의사선생님도 치료의 모든 과정도 여호와로 준비하셨던 주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회복 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 중풍병자가 네 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왔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 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 네 사람이 믿음까지라도 보시고 그들에게 먼저 죄사함과 함께 구원을 선포하시고 들어올 때는 상에 매여서 들어왔

0: 나갔지만 나갈 때는 걸어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익명의 송도님의 그 아드님의 회복의 역사 오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5309번님 남편 매형의 형님께서 뇌출혈로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 요청드립니다.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수술도 잘 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매형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죄만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죽음만을 가져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병까지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자매님이십니다. 남편입니다. 남편의 매형입니다. 그리고 형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뇌출혈 하나님 유독하시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에 약속하셨다가 그 계획을 바꾸셨던 주님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이 일로 말미암아서 수술한다고 하시는데 그 수술 하나님이 친히 집도하셔서
1: 아멘.
0: 예수의 피가 수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대상 뇌출혈에서 속히 자유함을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오늘 소망의 기도 가족들 이 시간도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아멘.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2026 북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 임마누엘 홀입니다. 강사는 글로컬 네트워크 대표이자 KPM 선교사, 전 아신대 북한 선교학과 정종기 교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저희 찬송하는 교회가 개척한 지 17주년이 됐습니다. 교회를 얻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전도해서 이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빈 교회 바닥에 앉아서 6개월 넘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십자가 달 수도 없었고 교회 이름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성도 때도 고린도전서 9장을 묵상했었고 집사 때도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어서 전도왕이 되었고 전도왕을 4년 동안 했더니 그 전도 기술 그리고 전도 노하우를 듣고자 하는 교회 목사님들께서 초청해서 전국의 1300여 교회 해외 유소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저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신학교와 겸하여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는 순간 다시 소망이 솟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개성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성품과 자기 방향성과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 유대인과 같이 돼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

0: 지키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들과 똑같이 생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그들과 가까이 지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약한 자와 같이 동화되어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약한 자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돼야 한다는 이 한 가지 진리,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17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공식 집계로 하면 3,000명이 넘었고 비공식 집계로 하면 약 4,500여 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복음의 증인으로 써주셔서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전한 복음을 듣고 전국에서 성도들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본다면 인천에서 새벽 기도를 오는 청년이 있었고 속초에서 이사 오겠다는 부부가 있었고 영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강릉, 포항, 울산, 대구, 부산, 전주, 밀양, 광양, 여수, 순천뿐만 아니라 서울, 수원, 천안, 충주, 원주, 청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당신들이 섬겨야 할 교회는 당신들의 지역에 있는 당신이 다녔던 그 교회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질서를 모르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라고 가르쳐서 돌려보낸 사람들이 4,500여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장애를 겪는 사람, 발달장애, 이혼가정, 결손가정,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살해 위협을 받는 사람, 정신병을 앓는 사람, 정서장애, 조울증, 성중독자, 조직폭력배, 결핵환자, 거지, 노숙자, 윤락가, 사창가, 무슨 협회장, 단체장 뿐만 아니라 사기를 치는 사람, 도둑, 그리고 불륜과 부정을 저지른 사람도 우리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찾아와서 이 교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역을 다니면서 성령께서 나타내신 능력이었을 뿐이지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본교회로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을 더 지혜롭게 섬기라고, 더 신실하게 섬기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이 지역에 나를 통하여 살리실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유명세를 뒤로 하고 오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다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직 주께서 하셨는데 주님을 회방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 뜻대로 하려고 했고 제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교회가 더디 성장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정신 차립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다시 여러 모양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월성교회 김광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광주 광역시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시의 각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희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화합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그들이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광주광역시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서 해외 선교지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비를 원화 기준으로 송금하다 보니 현지 선교사들이 막대한 환차 손을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2: 해외 선교 현장에서는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하던 사역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통 분담 체계 마련과 선교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태국에서 사역 중인 최승근 선교사는 최근 고환율로 인해 선교비가 현지에서 자동으로 20에서 30% 가까이 삭감되고 있다며 선교사들의 극심한 재정적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총회 세계 선교회 역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 제도를 가동하고 있으나 급박한 환율 변동성을 완전히 방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 반포교회와 전북 정읍 성광교회 등 일부 교회들은 선교지를 먼저 배려한다는 원칙 아래 송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한 달러화 송금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는 한국교회들의 한시적인 달러 기준 선교비 보전을 당부하는 한편 선교사들 역시 이번 위기를 선교비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선교사는 큰 재정이 필요한 과시성 건축이나 장학 프로젝트를 과감히 중단하고 현지 교단과 협력하는 동반자 선교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한국교회가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향해 일방적인 시혜와 지원을 베풀던 과거의 선교 방식에서 탈피해 이들로부터 북한을 배우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인 뉴코리아 교회 정형신 목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북민은 북한에 남은 가족과 소통하며 남한 소식을 전하는 통로라며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이들을 통해 북한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코리아 교회는 통일 이후 한반도 전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텅 빈 북한 지도위 35개 지역에 115개의 십자가를 새겨두고 북한 선교의 11조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목사는 국내 탈북민 교회의 90%가 미자립 상태라며 연대단체들과 함께 탈북민 목회자들의 최소 한 달 사례비를 보전하는 지원 체계를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 회통합총회 내부에서 한국 개신교 초기 의료선교의 역사적 거점이었던 대구 애락원을 총회 사적과 국가유산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역사위원회 전문위원 손산문 목사는 어제 열린 한국교회사 포럼에서 대구 애락원이 선교 초기 한국교회의 복음과 교육, 의료선교 전략이 실제로 구현된 유일한 공간이라며 복원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유산협의회 사무총장 윤재현 목사는 총회 사적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반의 사이버 탐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애락원 측이 총회를 상대로 산하기관 지위 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소유권 분쟁 해결이 선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서현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경 보급이 시급한 몽골 복음화 현장에 몽골어 성경 6,000권을 전달하며 글로벌 말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서현교회 이상화 목사와 성도 방문팀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몽골을 방문해 대한성서공회 및 몽골 성서공회와 협력하여 준비한 성경 전달식에 동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몽골이 국토에 비해 인구가 흩어져 있어 성경 보급이 쉽지 않다며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직접 읽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팀은 투부 지역 세빛교회에서 200km 떨어진 오지에서 찾아온 목회자들을 포함해 총 26개 교회에 성경을 전달했으며 바양호쇼 지역 12가정을 직접 찾아가 키릴 문자로 표기된 성경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서 선교 운동이 이단 세력의 침투를 방어하고 현지 교회의 자립을 돕는 말씀 청지기 사역의 모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이규현 목사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끌어갈 3대 담임 목사 최종 후보로 이현우 행정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이규현 목사는 지난 7일 주일 예배를 통해 10명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논의한 끝에 이현우 목사를 최종 청빙 후보로 결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이현우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구 동신교회와 미국 얼바인 베델교회를 거쳐 수영로교회에서 다음 세대 디렉터와 행정목사로 사역했습니다. 수영로교회는 오는 10월 말 공동의회를 열고 청빙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3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의 응답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멸망당한 후 온 땅의 짙은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자리에서 기록된 눈물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죄를 멈추라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외면했고 위기가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 세상의 부귀와 이방의 권력을 의지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에서 저자는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절규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날 때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분주하게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힘 있는 사람을 찾아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방법도 우리 마음을 압도하는 거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은 세상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복받치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애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무게 앞에 떨고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온전한 사랑으로 내 안의 모든 공포를 내쫓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입니다. 곤경에 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영혼의 방패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소리내어 부르며 굳건히 서야 합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은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타인을 용서할 힘을 주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길 위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갈이 광야의 구덩이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당신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사망의 굶주림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어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가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기도 제목이 많은 많을수록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 직장인들도 전도하고 친구들도 전도하고 그래 자꾸 이제 이렇게 막 전도하러 쫓아다니고 막 그러진 않는데 기도하면서 그 한 생명을 꼭 잡고 기도하니까 언제 돼도 좀 늦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점점 넓혀가고 있으니까 자꾸 지경이 넓혀집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0: 서영숙 권사님을 만납니다.
1: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살고 있고 대구 주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영숙 권사입니다. 평소 때 극동방송을 너무 좋아하고 또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 가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뭐 비판도 많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저희 집에는 큰어머니가 청도에서는 제일 유명한 점쟁이 집안이었고요. 어릴 때는 교회가 막 진짜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 신하고 큰어머니 신하고 막 싸워서 집안 시끄러워진다고 절대로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큰어머니가 신기는 신이 정말이라면 큰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간부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느니라 그 말씀에 내가 팍 꽂혔어요. 나만 구원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집도 다 구원해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고.
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 옛날 어머니들 다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우리 가족들을 가난한 집에서 진짜 고생하셨기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그 기도만 했는데 30년 만에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어머니가 75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희 동생이 전도대가 그때 학생이었던데 안 갈락 하는 걸 억지로 끌고 다녔더니 얘가 나중에는 지금 목사가 됐어요. 또 우여곡절이 이야기를 하면 개인 이야기가 많은데 또 오빠 언니는 안 되는데 그 조카들이 또 애들 막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큰어머니는 처음에 저보고 말리다가 안 되니까 뭐 그 딸아 하나는 뭐 교회 다니도 저는 시집 가뿐만 그만이다. 막 이 칸에서 놔둬라. 이제 나중에는 놔둬보라 이 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집가품을 다 가니고 끊임없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와중에 이제 전도가 다 되더라고요.
0: 서 권사님께 극동방송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늘 듣습니다.
1: 처음에는 저는 극동방송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이제 듣는데 극동방송이 차에서 제가 운전하면서 차에서 주로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차에서 극동방송에 대해서 이제 광고도 하고 이래서 그래도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거의 하루 종일 안 겁니다. 저는 계속 틀어놓고 밤에는 이제 아주 작은 소리 넣고 찬송가가 늘 말씀 찬송이 나중에 온 집안에 막 울려나도록 집에 다 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도 방송 하루 종일 틀어놓고요. 차에서 듣고.
0: 극동방송 서울중앙사와 모든 지사들은 올해 전도특별생방송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 권사님의 오빠와 같은 방송을 통한 전도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듣고 또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막 오빠도 전도하고 친구도 전도하고 막 그 친구 그 이름 적어가지고 또 보내면 거기서 또 답장하고 이래가 목사님이 또 연결돼가 기도해주고 오빠한테도 또 영적기도도 그 우리 오빠에게 편지 보내고 해가 방송국에서 그쪽으로 이제 또 연결하고 해가 오빠하고 오빠 전화로 이제 영적기도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못한 걸 방송국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다 전도했는데 오빠가 안 됐는데 오빠가 이제 영적기도 하고 지금 교회 나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이제 나갔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0: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로 동역합니다.
1: 제가 나가서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전도는 못해도 그 후원을 해야 또 우리가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파 선교사 그거 모집할 때 또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하고 아들 딸하고 저하고 그래가 세 명이서 전파 선교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빠 이름으로 또 제가 그 했더니 또 뭐 그런 결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오빠를 전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다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의 길도.
0: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며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한 분 한 분 그 태신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품고 기도로 동역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실 전파 선교사님들을 기다립니다.

0: 재승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너는 뭐 결혼에 그렇게 생각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의 원리에서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고 해야 되니까 네가 정말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으려면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엄마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짝도 언젠가 보내주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꼭 주일 잘 지키고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꼭 내가 할 일을 꼭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안녕.
1: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시죠.
0: 제가 아들이 원래 40살입니다. 근데 아직 이놈이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 결혼시키는 거. 또 이제 친정엄마가 제가 전도한 친정엄마인데 지금 원래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이제 남은 또 생애에 좀 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도록 그렇게 그 기도하고 있고요. 딸은 또 이제 사업하고 있는데 그 또 사업이 잘 돼서 믿음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늘 그렇게 공장 돈가스 공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전파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로 함께 만든 복소리. 오늘은 대구에서 서영숙 권사님의 목소리로 담았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어제 서울에서는요, 극동방송의 70년 사역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70년을 위한 또 영원히 함께해야 할 사역들을 위해 모금 생방송 진행을 했습니다.
1: 네.
0: 네, 진행 시간 가운데 특별한 문자 하나가 우리 눈길을 사로잡았었죠.
1: 북녘의 아이들을 위해 섬겨주세요라는 말에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북녘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였어요.
0: 맞아요. 저희 극동방송의 사역의 모든 후원자분들, 동역자분들, 헌신자들이 참 귀하지만 이렇게 북녘의 지하교회를 그리고 곳곳의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더 마음을 쏟고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참 감동이었는데요.
1: 네.
0: 방송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같이 품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1: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한의 변화와 복음 통일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가족,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함께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전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복음 통일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지금 뭐 서천에서 듣습니다.
0: 와.
1: 인천에서 듣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0: 네.
1: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첫 찬송 찬양사역자 지선의 충만 함께 하시면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담고 북녘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충만하게 채우셔서 북녘 땅을 놓고 북녘의 영혼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1: 오늘의 첫 찬송 충만 함께 하시면서 우리 0559님 오늘따라 찬양이 더 은혜롭습니다. 아, 저희가 근데 이런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또 부어주시고 출석 인사도 나눠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0: 네.
1: 감사합니다. 그리고 9700님은 일산에서 듣습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8383님처럼 북한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덕분에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0: 와.
1: 와, 그리고 극동방송이랑 동갑이라고 하세요.
0: 오, 1956년생.
1: 네. 네. 그리고 전파 선교사는 15년 차.
0: 할렐루야.
1: 지금 팔다리 골절로 침상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데 침상 팔다리를 어쩌다가
0: 그러니까요.
1: 같이 다치신 건지 모르겠지만
0: 참 불편하실 텐데 빨리 나으시기를. 그래서 두 손 들고 뛰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자, 울산에서 하늘샘 교회에서도 매일 기도한다고 남겨주셨고,
1: 네.
0: 자, 이외에도 여러분 곳곳에서 지금 듣고 계시죠? 오, 북한 가까이에 있는 일산에서 또 문자 주셨어요. 우리 0468님도.
1: 새싹 회원이세요.
0: 네.
1: 북한을 바라보며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아멘. 이 피로에 정말 저희가 채워야 할 건 복음이잖아요.
0: 네.
1: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출석 인사 중에도 선물을 드린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요 새싹 회원 0468님께

0: 정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자, 그리고 광양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출첵합니다. 2484님 사진과 함께 남겨주셨고 인천에서도 네. 또 원주에서도 달달한 차 커피 마시면서 또 듣고 계시다고 출석 인사해 주셨어요. 부산에서도 남겨주셨네요.
0: 화창한 부산입니다. 매주 탈북민들과 교제를 하지만 부족한 의사소통은 없는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더 무릎 꿇는 섬김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길 소원하면서 이 오늘의 출석 인사 문자를 2126님이 보내주셨어요.
1: 네. 야, 그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그냥 진심이면 될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 의사소통의 문제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1: 그렇습니다.
0: 같은 가나다를 써도 화법이 또 다르고요. 그 내포하는 뭐 저희가 한평차에도 하고 있지만 의미도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해하는 넓은 마음밭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매일매일 한평차에 함께 하시면서 더 그 이해의 폭도 넓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순서는요. 그래서
0: 한병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수요일마다 우리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곳에 온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분이에요.
1: 네.
0: 형제님께서 러시아에 나갔을 때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출석 인사 나눠주시고요. 또 한 줄의 기도 듣고 싶으신 찬양뿐만 아니라 나누고 싶은 은혜의 사연들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준비했어요. 함께 고백하시고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우리 1416님 인천에서 애기봉 가서 북한 바라보며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하셨는데 그 인천 김포에 애기봉이 있거든요. 가면은 북한이 바로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리고 거기 유명한 커피숍도 있는데 가면서 좀 기도도 하실 수 있고 한번 서울 이쪽에 오실 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오늘도 남과 북의 이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를 언어를 알아가면서 한 뼘 좁혀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오늘도 북한어 표현이 들어간 대화를 들어보실 텐데요.
0: 네.
1: 이 대화 가운데 북한어가 무슨 뜻일지 사실 이 대화가 우리가 나중에 복음 통일됐을 때 나눌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럼요. 네.
1: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장의 한 걸음이 바로 오늘의 퀴즈. 샵 1069번으로 이 북한 말이 무슨 뜻일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분 정답 보낼 준비하세요. 힌트는 저희가 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여보, 방금 눅 먹은 거 아니에요?
1: 아, 눅 먹었다고? 아, 그거 뭐 먹는 거 말하는 거잖아. 나 아직 안 먹었어. 이렇게 열심히 지금 청소하잖아.
0: 아이고, 먹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보시라요. 청소한다고 해놓고, 아이고, 여기 먼지가 그대로고, 머리카락도 아직, 아휴, 이게 눅 먹은 거지 뭐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1: 아, 아이, 참. 이거 방법이 다 있다고. 자, 봐봐요. 이렇게 불면 먼지가 싹 뜨겠지? 그럼 가라앉을 때 청소기를 슝 돌리고 그 다음에는 쓱쓱 밑대를 밀면 청소 끝.
0: 아니 뭐라고요? 그렇게 물걸레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아직도 있고 여보 보시라요. 아이고 먼지가 아직 2cm는 이렇게 아유 이렇게 능 먹으면서 하면 안 하느냐만 못하지요.
1: 아 나 안 해. 아, 나 안 해. 아유 당신 해 그러면. 아유 나 안 해. 아 청소하기 싫어. 아유, 너무 싫어. 안 해 안 해 안 해.
2: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민수는 네. 좋아하는 고기 반찬 못 먹습니다. 네. 안 해 안 해 안 해.
3: 이렇게 뭔가 조금 뭔가 피하려고 할 때 좀 더 네. 이게 능 먹으려고 할 때 능글맞게 좀 해줬으면은 능 먹는 이게 좀 효과를 봤을 텐데.
2: 아이 그래도 맡겨진 거에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3: 맞아요.
2: 어떤 일이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능 먹게 하다 보면 아내가 또 또 한 번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고 아우 힘들어요. 자, 능먹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1번
3: 공짜로 갔다.
2: 공짜로 갔다라는 말이다. 2번
3: 요령을 부리다.
2: 요령을 부리다. 이 어떤 일이든 경험이 많이 쌓이면
3: 네.
2: 뭐 이 정도만 해도 잘 되겠지라는 그런 게 생기긴 해요. 그래도 그러다 보면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죠? 예, 나는 깨끗하게 청소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능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막 먼지 구덩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3: 이게 뭔가 막 일을 더 빠르고 쉽게 하는 뭐 좋게 될 수도 있겠지만
2: 예.
3: 사실은 좀 잔꾀를 부리는 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3: 이렇게 능 먹어서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2: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일 것 같은데.
3: 그렇죠.
2: 자, 1번이 공짜로
3: 갔다.
2: 공짜로 어떤 것을 얻다 갔다. 네.

0: 이런 네. 뜻이다. 2번
1: 요령을 부리다.
0: 요령을 부리다. 능먹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남기시면 될까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네. 샵 1069번이고요. 사실 이 한 뼘 차이를 능먹게 좀 풀어보시려면 오.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좀 능먹게 풀어보시면
0: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그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네. 지금 시간에 OFP데이 사연 참여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이 쓰신 답을 볼 수가 있어요.
1: 이게 오답률이 높을 때는 맞아요. 이 능먹는 게 안 통할 수 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좀 통할 것 같아요.
0: 한번 들어오세요. 이참에 무료 문자도 한번 써보시고 이렇게 참여도 해보시고 자 1번이
1: 공짜로 갔다.
0: 공짜로 갔다라는 말이다. 능먹다라는 뜻. 2번
1: 요령을
0: 부린다. 자 정답 샵 1069번 또 극동마우스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피어십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함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만나봅니다.

극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극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0: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 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3: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네. 하면서 하나하나 좀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각을 한 거죠.
4: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30여 년 동안 러시아에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집사님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이 너무 귀해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여쭙고 싶어요.
3: 네.
4: 그렇게 30여 년 동안 러시아의 외화벌이로 나가시고 나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 또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성경을 몰래 주셨던 선교사님도 만나시고 지금도 복음의 전달자로서 북녘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데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출발선쯤에 있었던 게 극동방송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3: 맞아요,
4: 우리
3: 예.
4: 집사님에게 이 극동방송은 네모다, 나에게 네모다라고 표현했을 때 어떻게 이 네모를 채울 수 있을까요?
3: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극동방송 아니군 제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아. 정말 목숨을 걸고 들으셨잖아요.
3: 네.
4: 종교방송을 들었다는 사실을 발각됐으면 정치봉 수용소 행까지 갈지도 모르는 위험부담을 안으시고 극동방송을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에게 그 당시의 극동방송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3: 저희 삶을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 국동방송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이 모든 걸 이제 말씀 또 듣고 여기서 이게 사실인가 고민도 네. 하면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가면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4: 네, 그렇게 수년 동안 들으시는 중에 성경책도 받으시고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에게 원래 이 질문을 고정적으로 드리지는 않는데 집사님에게 극동방송 가장 좋은 점.
3: 저희가 이제 제 극동방송을 이제 한 30년 전에 애청한 한 사람으로서
4: 네.
3: 또 이 극동방송을 이제 세우신 김장한 목사님 이제 말씀 듣고 또 오늘 제가 이 극동방송이 저는 러시아 추운 지방 이름을 따서 극동방송을 할 것이라고 믿고 러시아에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0: 대한민국이 본이라는 걸 알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 국동방송 30년 전에 들었던 그 주파 원지에 와 있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시청자들도 이 국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많이 애청하는 그런 국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아멘.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집사님처럼 처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들으신 지 뭐 1년, 2년도 채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우연히 또 이렇게 뭐 한 주, 두 주 간격으로 아니면 수년 만에 들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하자면 집사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0: 예,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손해는 안 봐요. 열심히 주님 말씀 보고 말씀 계명대로 살고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묻고 일용 양식을 묻듯이 말씀을 묻고 사는 때는 주님의 항상 그 가족과 그 가문에는 복을과 축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1: 아멘.
0: 어려울 때 능력과 힘을 주시고
1: 아멘.
0: 우리가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나가며 의지할 수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1: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우리 집사님의 고향인 자강도 산천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자랑해 주셨던 자강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외화벌이로 중국, 러시아, 또 중동 지역까지 가더라고요.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는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0: 우리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 여러분 이 국동방송은 세계 각국으로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 목소리를 듣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곱씹고 좀 두드시면서 주님이 사랑과 복음이 뭐이고 축복이 뭐인지 알아가며 이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동방송을 사랑합니다.
1: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된 그 소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 통일의 그때를 함께 소망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은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을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자강도에서부터 러시아까지 오고 가시면서 외화벌이 활동을 하시고 와중에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셔서 선교사님을 만나셔서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이 알게 되시고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몇 편을 통해서 나눴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집사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 은혜의 여정들 반에 반도 안 되잖아요.
0: 네,
1: 네. 잠깐 저희가 함께했던 이 여정 가운데 주셨던 도전들, 기도 제목들 함께 붙들면서 그 소망을 붙들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나같은 주인 살리신 차장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안드레 형제님의 극동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네. 고백하신 것처럼 저 북녘당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많은 또 북한 영혼들 탈북민분들이 극동방송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난 70년 동안 여러분이 이 전파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북녘당에 저희와 함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OAP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능먹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지 네. 1번이 공짜로 갔다이고요. 2번이 요령을 부리다인데 샵 1069번으로 이게 무슨 뜻일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0: 네.
1: 7159님이 우리 남편의 습관이 딱 능 먹는 이건데 제 손이 또가야 돼서 말해도 꼼꼼히 안 해서 고민입니다. 손이 빠른 것 때문에 계속 맡기기는 하지만 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그렇죠. 이게 조금 빠르긴 빠르지만 손이 또 가야 할 가능성이 큰 능 먹는
0: 맞아요. 우리 8034님도 저와 비슷한 청소 방법을 갖고 계시네요. 쑥스러워 하셨는데 자, 능먹다 청소할 때든 일을 할 때든 어떤 맡겨진 일에 꾀를 부리는 거예요.
1: 네.
0: 그렇죠? 자, 1번이
1: 공짜로 갔다.
0: 2번이
1: 요령을 부리다.
0: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분들 어떤 분들이 정답을 맞히셨을까? 자, 먼저 정답을 발표해 드리도록 할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능먹다. 네. 오늘의 정답은 2번 요령불이다가 정답인데요.
0: 네.
1: 주변에 이렇게 능먹는 이렇게 좀 배우자분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0: 이게 무슨 고발 성토장인가요?
1: 그리고 8733님은 네. 어떻게 민수 씨는 맨날 혼나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2번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0: 방송에서 하나씩 혼내는 거 나오면은 뭐라고 하실걸요 아마? 남편이 혼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들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능먹지 말아야겠습니다 라고 고백도 많이 하고 계시고
1: 맞아요. 차 세우고 퀴즈 듣고 정답 보냅니다. 새싹회원이신 2335님 차까지 세우시고 이렇게
0: 네.
1: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0: 극동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통일과 북한 주민을 위한 기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2번 요령을 부리다 2565님도 남겨주셨고요.
1: 네. 아, 오늘 새싹분들이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1994님, 3233님, 그리고 3602님까지 처음 또 문자 주셨는데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어요.
0: 퀴즈 샬롬 첫 도전합니다. 0434님 남겨주셨고
1: 네.
0: 자, 그리고 너무 이 시간 들을 때마다 행복하다고 6111님도 남겨주셨습니다.
1: 오늘 능먹지 않고 방송 OFD 잘 듣고 있습니다.
0: 네.
1: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6112님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이분들 가운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몇 분 소개해드릴게요.
1: 모든 일을 요령을 부려 대충대충 하면 안 되겠죠 하시면서 보내주신 1507님 드리고요.
0: 네?
1: 오늘은 한 뼘이 아니라 두 뼘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2번을 선택해 봅니다. 그럼 두 뼘 더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0: 예?
1: 2126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까 차를 세우셨다던 2335님 그리고 민수 걱정해 주신 8733님 OEP 들을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능먹지 않고 잘 들을게요 하셨던 우리 6112님 그리고 믿음 생활은 절대 요령 피우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잖아요 하셨던 7997님을 포함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0: 네.
1: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2755님 우리 아내가요 음식 찌꺼기 버리기 싫어서 피곤하다고 요령 피워요. 아내에 대한 성토가 한 명 나왔습니다. 네.
1: 음식 찌꺼기를 피곤하다고 요령 피우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0: 있죠.
1: 뭐 어떻게 해서 요령을 피우는 거죠?
0: 뭐 어쨌든 잘 네. 버리기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1: 네.
0: 원만한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신앙생활도 주님께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능먹지 마시고
1: 아멘.
0: 빼먹지 말고
1: 네.
0: 열심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주님 맡기신 그것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D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성밖을 나가 여행을 떠났다가 근처에서 길을 잃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헤매는 도중에 한 양치기를 발견해 금화를 주며 성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양을 돌보는 중이라 데려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직접 찾아가십시오. 화가 난 왕자가 화를 냈지만 양치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왕자님, 제가 지금 치고 있는 양은 주인이 제게 맡기신 소중한 양입니다. 설령 제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것만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왕자는 포기하고 설명을 듣고 성을 찾아갔는데요. 훗날 이 왕자는 왕위를 물려받아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최측근만큼은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왕자는 오래전에 만났던 양치기를 초대해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하로 삼고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숭직한 성도가 아닐까요? 세상의 작은 유혹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 우리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거짓 신자, 즉 위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남용과 오해가 일상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자각은 없습니다. 여기 사울이 그렇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4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맹세하는 것을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을 칠 때도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말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진 상황을 자기가 가진 지식을 사용해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울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틀림없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경우처럼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도 사울처럼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도 사울이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다윗의 모습과 함께 부정적인 사울의 모습, 곧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모습을 통해 이면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또 야외

0: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도도지기석에. 네, 맞아요.
0: 그래서 야외에서 소비하는, 야외에서 카드를 긁고 돈을 내고 경제활동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대표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0: 뭐 남산 둘레길 근처 식당으로 가신 거면 어떻게 남산을 등산을 좀 하신 건가요, 대표님?
1: 네, 저 대한민국에서 서울하면 네.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명산이라고 하는 게 남산이잖아요. 근데 남산은 정말 그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0: 네,
1: 근데 가장 잘 돼 있는 게 그 남산을 해서 둘레길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0: 예뻐요, 그래서 거기가.
1: 네, 그래 최근에 제가 그전에는 청계산이라든가 관악산 쪽으로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0: 네.
1: 근데 북한에서는 뭐 등산 개념이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산을 끼고서 도시에 있다가 이제 도심에 있는 그 야산들을 둘레길로 이제 막 걸으면서 산책하니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0: 그렇죠. 상쾌하고.
1: 네. 정말 좋습니다. 그래, 남산 그 둘레길을 이번 또 토요일날도 막 돌고 나서 그 다음엔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엔 아주 그 식사를 맛있게 하면 그날이 정말 또 기분이 또 짱하죠.
0: 보통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게 등산이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그리고 그 꼭대기 산 정상에서 보는 그 상쾌함.
1: 아주 뭐 기가 막히죠. 서울이 다 보이잖아요.
0: 맞아요. 근데 등산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아까 북한에서 좀 생소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표님은 여기 오시고 나서 등산이라는 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북한도 등산이라는 말은 있긴 한데
0: 아 그래요?
1: 실제 그 등산을 우리 한국 분들처럼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도 없고 대한민국은 곳곳에 등산길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잘 돼 있고 국가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아. 북한은 그런 등산로가 거의 없어요.
0: 그러면 등산이라는 말이 있으면 어느 때 주로 쓰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등산 야영 같은 데 갈 때 아. 이제 잘하는 학생들을 가는 이런 야영소가 있어요.
0: 네.
1: 그러면 거기 가면 등산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강산, 외양산, 등산도 뭐 이런 산책길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한국처럼 정기적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북한은 어디 가는 거 통지가 된 사회고
0: 네.
1: 여행 증명서가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탈북민들이 자기가 경치 좋은 산들은 다 다니면서 등산하는 거예요.
0: 그래요.
1: 근데 대한민국 산들은 그 어느 산에 가도 등산로가 없는 산이 없더라고요. 등산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등산로를 다니다 보면 정말 발목을 다치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등산로를 아주 거저 깨끗하게 잘 닦아놓고 거기다가 푹신푹신하는 그 아마모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걸 깔았잖아요. 그리고 비 와도 절대로 이제 그게 쉽게 내리지 않게 정말 잘 관리하고 있고 너무도 정말 잘 돼 있어요.
0: 그리고 뭔가 발목이 삐었거나 다쳤을 때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는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기도 하고.
1: 놀란 게 일반인들 헬기까지 다 동원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북한 말은 헬기가 직승기라 그러거든요. 그 직승기도 항상 일반 사람이 다치면 직승기가 네. 떠가지고 막 그 나 그거 보고 놀랐다니까요. 야 이게 뭐 북한은 인민의 나라라 그러는데
0: 네.
1: 인민의 나라가 오히려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0: 맞아요. 이 구조대원들이 직접 가서 그 환자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절벽에 네. 있는 환자들에게는 맞습니다. 직송기요.
1: 네, 직승기.
0: 직승기.
1: 헬기가 직승기니까.
0: 헬기가 직접 가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백두산 근처에서 그 바로 아랫목에 살았던 한 자매님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1: 네.
0: 그럼 백두산을 좀 즐겨 다니셨어요? 했을 때 굉장히 웃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1: 안 돼요. 이게.
0: 등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근데 여기서 그렇게 등산을 즐겨 하시고 나서 내려오신 후에 식당을 가셨는데 그것도 평양냉면 집을 가셨어요?
1: 아 그렇습니다. 자주 가는 집이에요. 이게 또.
0: 자주 가시면은 좀 입맛에 맞으신가 봐요.
1: 네. 아, 거긴 또 일반 우리 한국분 말고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음식이 깔끔해요. 거기 기본 메뉴가 뭐냐면 평양냉면 있고 거기도 냉면도 물냉면, 비빔냉면 다 있어요. 그리고 제육무침하고 닭무침도 아주 맛있어요. 네. 그리고 빈대떡이라고 하는 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녹두지짐 이렇게 말해요.
0: 녹두지짐.
1: 녹두지짐. 그걸 빈대떡이라 하는데 그것도 정말 북한식으로 잘 나와요. 그 집은 북한하고 연고된 이런 옛날에 시장민 집이어가지고 북한 음식을 깨끗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 등산하고 나서 거기 내려와서 거기 집에서 이제 북한 음식을 먹고 나면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근데 엄청 기다립니다. 줄을 서야 돼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에 자리가 있긴 있어요. 아무리 네. 가면 한 3, 40명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또 먹죠. 근데 그래도 옥류관도 이제 가면 보통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 못지않게 기다리다 먹는 재미가 또

0: 있어요. 네.
1: 이 평양냉면이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음식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네. 저도 제 친구 중에서 대표님이랑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어? 그럼 평양에서 계셨던 분이면 평양냉면집 좀 소개해달라고 많이 듣거든요.
0: 네.
1: 왜냐면은 평양에서 먹었던 맛이랑 최대한 가까운 맛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0: 네.
1: 그럼 대표님은 평양에서 그 평양 냉면을 드셔 보셨던 거예요?
0: 많이 먹었죠. 옥류관 옥류관에서도 먹고 그다음에 또 평양이 냉면 하는 집 많아요. 그냥 평남면옥이라고 또 있어요. 우리 종합대학 옆에 있는데
1: 평남면옥.
0: 평남면옥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모란각 또 그다음 칠성각 다 그런 것들이 다 유명한 이제 평양 냉면 집들이거든요.
1: 네.
0: 안 가본 데가 없죠. 특히 청류관 있지, 청류관. 그건 우리가 연구소에 있을 때 의사당 유니브 산하였거든요. 정기적으로 갔어요, 그거는.
1: 당시에 그 가격이 얼마 정도 했어요?
0: 그 당시 가격은 그때는 좀 저희가 다닐 때는 좀 국중가격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쌌어요. 근데 지금은 꽤 비싸졌거든요.
1: 관광객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최근에 그 영상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지금 관광을 가요.
1: 네.
0: 그 중에서 영상 자료 보니까 지금 보통 한 그릇이 3 내지 6달러가 한다는 거예요.
1: 3 내지 6달러요?
0: 네. 근데 그 가격을 알려줬는데 보니까 거기다 이제 요리를 추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20달러까지 올라간대요. 20달러. 근데 북한에서 환율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북한의 환율이 1달러가 7만 원 넘어요, 지금. 예, 최근 그 평양에서 5월 10일 날짜로 이제 환율 보니까 7만 2,100원이거든요. 근데 한 달 월급이 지금 북한에서도 이번에 내각결정이 이제 2023년도에 내각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임금이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그 월급 보통 보게 되면 8만 원에서 뭐 12만 원, 한 1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1: 냉면 한두 그릇 아니에요, 그러면?
0: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이 국수 한 그릇 먹는 거 있잖아요.
1: 네.
0: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75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7달 월급. 그러니까 한 그릇 먹는 게 음식을 한 그릇 먹고 요리까지 좀 먹는 게 7달 월급으로 이제 먹을 정도다, 외국인 말은. 근데 북한에서 이제 일부 저렴하게 개인들이 만들어 파는 국수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국수마저도 월급에 비교해 본다면 엄청나게 우리가 우리는 봐요. 국수가 지금 이번에 먹은 게 어떻게 먹었냐면 소주 한 병에다가 간단하게 그리고 세 명이 갔거든요. 그다음에 당무침 요리가 16,000원짜리가 엄청 큰 그릇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술안주로 먹는 거예요, 그거는. 냉면 꽃배기를 먹었어요. 꽃배기라 하면 한 그릇보다 더 많은 양이 아니겠어요. 근데 14,000원인데 세 명 먹었잖아요. 다 합쳐보니까 63,000원 들은 거예요. 결국 한 명이 그래서 21,000원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21,000원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한 시간 혹은 한 시간 반 정도만 일해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결국 우리는 한 시간 반 정도 일하면 먹을 수 있는 비용이니까 부담이 안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냉면 먹자 보면 달러를 사 먹다 보니까 요리까지 우리가 먹은 양만큼 먹어보려면 그러면 거의 한 사람이 7달 월급을 아무것도 안 하고 모았다가 먹어야 되는 형편이 되고 개인들도 보면 저렴한 냉면을 먹는다 치더라도 아마 한 달 월급 보험 갈 정도로 먹는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 이게 뭐 비교군을 다양한 걸 두고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야겠지만
0: 네.
1: 정말 이 그럼 냉면만 봤을 때는 북한 노동자의 일반적인 7달의 월급이 한국 여기 남한 노동자의 2시간의 월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참 말도 안 됩니다, 이게.
0: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게 등산하고 나서 먹고 나서도 기분 좋은 게 일하고 나서 번 돈 가지고 그것도 뭐 간단하게 뭐 한두 시간 일해서 번 돈 가지고도 충분하게 아주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는 참 이게 같은 영토 안에서 잠깐 지금 이사 내려온 셈인데 남쪽으로 근데
1: 네.
0: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참 이게 제가 북한에서 수명을 100년 산다 치더라도 한국에서의 1년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국 오면서 벌써 인생의 질적인 삶의 질도 높아졌지만은 수명도 오히려 길어지고 또 그다음에 그 단위 시간 동안에 저희가 누리는 행복이 북한의 일생을 다 이제 대비해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1: 참 이런 간극을 오늘도 발견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0: 네.
1: 오늘의 내 돈 내 선을 준비하시면서도 또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0: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1: 아멘.
0: 아멘. 네. 참 저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기 앞서서 이 자연 만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마음껏 이제 그 창조물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끔 한 것이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나 공평하게 다 이제 누리도록 돼 있지만은 북한은 사회적으로, 체제적으로 그걸 하나님의 그 은혜나 사랑을, 그 네.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인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빨리 북한은 복음화돼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김부자의 그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은 빨리 이제는 당장 이제는 끝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1: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유롭게 누리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그렇게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0: 네.
1: 오늘의 내 돈 내 산 이 소망과 기도의 한 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끼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탁월한 선택이에요.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거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오래 쉬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은 아주 잘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들을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고 있는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라디오로 직접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핸드폰 꺼내셔서요. 이 시간 문자나 여러분의 어플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퀴즈를 내드릴 텐데 퀴즈 정답 보내시면 돼요. 오늘 수요일인데 보물 퀴즈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꺼내셨어요? 갑니다.

0: 보물
1: 퀴즈.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0: 자,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시간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퀴즈를 낼 텐데 퀴즈 정답 아시면 보내주시고, 아니면 옆에서 알려주십시오. 옆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다, 정답 알려주셔서 정답 보내시면 선물 무조건 받아가십니다. 목사님, 자,
1: 네, 안녕하세요.
0: 김창무 목사님 오셨습니다.
1: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오래간만에 보물 퀴즈 나가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꽁트하다가 오늘은 꽁트 잠깐 쉬고,
1: 네, 보물 퀴즈로 나갑니다.
0: 보물 퀴즈로 갑니다. 어디로 문자를 보내면 될까요, 목사님?
1: 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걸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서도 여러분이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샵 1069번이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정답 보내시는 분들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요. 교회 안 다닌다라는 표시, 바로 방학 아니면 무교 라고 정답 옆에 써주시면은 그분들에게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무조건 드려요?
0: 무조건, 무조건.
1: 야, 예. 무조건.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드립니다.
0: 근데 방학생, 무교생들은 무조건.
1: 아, 무조건.
0: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답 맞추신 분들에게 추첨해서.
1: 이야, 예. 그렇군요.
0: 근데 내가 교회 안 다닌다라는 표시는 방학. 아, 학교 방학 말고. 네. 학교 방학 말고 교회 방학이라는 뜻입니다.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아니면 무교. 내가 종교가 없다, 이렇게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은 이 시간 좋은 또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 목사님과 함께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어 오늘 네 가지 준비했잖아요, 목사님.
1: 네, 네 가지 제시어입니다. 자,
0: 자, 첫 번째 제시어. 첫 번째 제시어 나갑니다.
1: 첫 번째 제시어 나가는데 여러분들 빨리 맞추시는 분에게도 가끔 보니까 먼저 선물 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자, 네.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1: 첫 번째 제시어 간단합니다. 사사.
0: 사사.
1: 와.
0: 네. 자, 사사.
1: 사사.
0: 여러분이 이렇게 연상해서 맞추는 단어예요. 추리해서 연상해서. 두 번째 제시어.
1: 나시린.
0: 나시린 나왔습니다.
1: 아, 이쯤 되면 또 눈치 빠르신, 그러니까, 분들 나올 것 같은데.

0: 네.
1: 첫 번째 사사, 두 번째 나시린, 세 번째 제시어.
0: 헤어스타일.
1: 야. 헤어스타일.
0: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1: 네. 헤어스타일이 좀 독특한가 봐요.
0: 네.
1: 자, 네 번째 제시어.
0: 힘이 센 천하장사.
1: 천하장사.
0: 천하장사.
1: 와, 오늘 뭐 다 네. 아실 것 같아요. 자, 내가 정답 알겠다. 전국 어디서나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에서 메시지를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정답 옆에다가 혹시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 이쯤 내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그리고 또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써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아 정답들 막 올라오는데 오답 있습니다. 오답 솔로몬, 솔로몬, 네 아닙니다.
1: 솔로몬이 천하장사, 천하장사일 수도 있죠.
0: 야, 솔로몬,
1: 좀 헷갈리네.
0: 솔로몬 나왔어요. 네. 솔로몬, 네 대부분은 잘 맞추고 계시는데요.
1: 네, 자 그러면은요 네. 이 곡 듣고 나서 이제 한번 또 힌트도 좀 더 드리겠는데. 이 곡 제목이 힘을 내네요. 힘을 내.
0: 아, 힘을 내세요.
1: 아, 또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정답. 그렇죠?
0: 그렇군요.
1: 자, 준하목 힘을 내.

0: 주나목 힘을 내. 아, 힘이 장사인 사람 오늘 맞추는 문제인데.
1: 오답 골리앗 나왔습니다. 오답 골리앗.
0: 골리앗. 네. 아, 뭐 오빠라고도 나왔습니다.
1: 아, 삼촌 오빠.
0: 오빠.
1: 삼촌 삼촌. 네. 네.
0: 삼촌.
1: 네. 삼촌 오빠 네. 다 나옵니다.

0: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오늘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1: 네.
0: 제시어 네 가지 한번 다시 주십시오.
1: 네. 제시어 네 가지 듣고 네. 이 사람이다 하는 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1: 1번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사사. 두 번째 제시어는 나시린. 세 번째 헤어스타일. 네 번째는 천하장사.
0: 그렇습니다.
1: 골리앗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0: 그래요, 예. 네. 자, 지금 목사님께서 뭐 아니다고도 얘기했고 아까도 정답도 나왔고 지금 막 뭐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는데.
1: 그렇군요. 아, 자,
0: 여기서 네. 세 번째 제시어 헤어스타일. 네.
1: 헤어스타일.
0: 아니 헤어스타일이 뭐 좀 특이한가요?
1: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요 특징이 머리를 안 깎아요. 아 이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 모든 아, 미용실에 계시는 분들이
0: 울상이죠.
1: 아, 울상입니다.
0: 네. 네네.
1: 아, 머리를 안 깎아요. 긴 네. 머리. 네. 항상 긴 머리를 유지하죠.
0: 그렇습니다.
1: 네, 마지막에 머리 깎았다 큰 낭패를 본 사람.
0: 그렇습니다.
1: 네. 4사.
0: 아,
1: 네.
0: 아니,
1: 저, 자꾸 이게 3 자꾸 뭐가 나오려네. 큰일 났네.
0: 자, 일단은 정답을 네.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1: 네.
0: 아주 빠르게 5879번님이 정답을 가장 빨리 주셨어요.
1: 가장 빨리. 아, 이분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보내시는 거예요?
0: 두 번째 7856번님 선물 드립니다.
1: 세 번째는
0: 선물 드려요. 근데 네. 아, 세 번째 할까 했는데
1: 네.
0: 좀 뒤로 가서요.
1: 아, 네.
0: 좀 뒤로 가서
1: 300번째
0: 자, 300번째.
1: 아, 300번째 좋습니다.
0: 255번 님.
1: 네.
0: 255번 님.
1: 아, 이것도 잘 눌러야 돼.
0: 그리고 얼마 전에 7년 방학을 끝냈다는
1: 와!
0: 1404번 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0: 1404번 님께도 또 좋은 선물 드리겠고
1: 네.
0: 저기 뒤로 좀 뒤로 가 가지고
1: 더 뒤로 가 볼까요? 네.
0: 우리는 늦게 와도 좋아요.
1: 아, 네.
0: 구원 열차는 늦게 네. 타도 돼요. 일단 타면 돼.
1: 현재 하여간 마지막.
0: 네. 자, 6437번님께도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계속 보내주십시오.
0: 예. 자, 사사 나시린 헤어스타일 천하장사.
1: 네.
0: 이렇게 이제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긴 머리 헤어스타일 머리를 안 깎고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아시겠죠. 샵 네.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문자로 여러분 정답을 보내주시되 정답 옆에다가 방학생 무교생들은 나 교회 지금 쉬고 있다라는 정체 밝히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고 네. 방학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이렇게 써주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데 자, 이 시간 내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 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다 그 시대는 헤어스타일이 다 긴 머리던데 그분들을 위해서 복인해 네, 주십시오 목사님. 네,
1: 복인해 드립니다. 아까 힌트 주다가 잠깐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0: 나왔어요.
1: 그래도 네 복인은 나갑니다.
0: 네.
1: 1번 삼손
0: 네.
1: 2번 장손
0: 네.
1: 장손
0: 네.
1: 장손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0: 네, 네.
1: 삼손이 장손이었나 네. 모르겠어요. 3번 양손 양손
0: 네, 네.
1: 4번 효자손
0: 아 좋습니다.
1: 아 그럴 듯한 거 찍으시면 되겠어요.
0: 자 삼손 장손 양손 효자손 뭐 두 손 왼손 뭐 다 나올 뻔했는데 예 이쯤 되면은 아시겠죠? 네. 삼손, 장손, 양손, 효자손 번호로 주셔도 좋고 한글로 주셔도 좋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1: 네,
0: 정답
1: 맞아요.
0: 맞추시는 분들 아까 추첨했는데 또 추첨이 됩니다. 또 추첨이 돼서 교회 잘 다시는 분들 또 선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방학생, 무교생 정체 밝혀주십시오. 정답 옆에다가 한 문자로 주십시오. 방학, 무교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고 통화 가능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잠시 뒤에 올게요.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동영, 김윤희 아이노스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는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한화교회 김창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냐 장손이냐 양손이냐 효자손이냐.
1: 정답은 1번 삼손입니다.
0: 그렇습니다. 삼손. 삼촌 아니고요. 네, 네, 삼손입니다.
1: 삼촌. 아까 삼촌 힌트 주다가 삼손 삼촌. 아이 뭐 잘 알아서 이제 좋은 힌트니까 잘 들으셨겠죠.
0: 골리앗 아닙니다. 골리앗 아니에요.
1: 골리앗 아니고요.
0: 이만기 아니에요. 아, 이만기 오늘
1: 많이 나왔어요. 오늘 이만기 많이 나왔습니다.
0: 이만기 이분 헤어스타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사사 아니잖아요. 네. 나실인 아니잖아요. 목사님 사사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사사는 네. 이제 모세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각 지파의 가장 대장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을 해서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0: 네.
1: 또 이제 감독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장의 역할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0: 네.
1: 왕이 있기 전에 왕이 없던 시절에
0: 그렇죠.
1: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던 사람 사사.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그 참 네. 아, 세상 말로 뻘짓을 많이 하다가
0: 그러니까요.
1: 그래도 지금 마지막에는
0: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가지고
1: 네, 썼던
0: 천하장사 사람. 힘을 마지막에 발휘를 했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사사 딱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0: 하나님께서 왕 왕을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울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왕이 없었던 시절에 이제 네. 리더라고 볼 수 있죠.
1: 그래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시린이라고 그래서 네. 태어날 때부터 저는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네.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0: 네.
1: 했는데 뭐 여자한테 수없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0: 그러니까.
1: 결국은 머리를 잘려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김으로 힘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0: 그런데
1: 사실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0: 네.
1: 하나님께 힘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서 이런 큰 비극을 하지만 마지막에 머리가 기르고 회복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지금 시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 있는 게 아니고요.
0: 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떠나신 분들, 그럼 힘을 잃어요.
0: 그럼요.
1: 방학 중에 계신 분들,
0: 그러니까.
1: 힘을 잃어요.
0: 그러니까.
1: 주님을 모르시는 분, 진짜 힘이 안 나오는 겁니다.
0: 예.
1: 오늘 다시 예수 믿고 힘내서 힘을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자, 많은 분들 삼손 정답 맞춰주셨는데, 자, 우리 또 500번째 정답 주신
1: 네.
0: 4611번님께 또 선물 드리고요.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주셨던
1: 네.
0: 네, 분 가운데서 6124번님까지
1: 6124번 예, 네.
0: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당첨 문자를 보낼 테니까요. 당첨 문자 받으시는 분들 구글 링크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정보,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이제 방학이나 무교라고 쓰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1: 오늘 의외로 방학 무교 굉장히 많이 왔어요.
0: 많습니다. 오늘 네. 많습니다.
1: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해 보겠습니다.
0: 생방송 중에 제가 직접 한번 전화를 드릴 텐데
1: 네.
0: 전화를 받으시면 선물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1: 네.
0: 그다음에 지금 방학 중이면은 방학을 끝낼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기회도 같이
1: 네.
0: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645번님 신호
1: 네.
0: 가고 있습니다.
1: 전화 받아주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2: 예,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데 라디오 꺼야 됩니까?
0: 예, 라디오 꺼야 됩니다. 어디십니까?
2: 끝입니다.
0: 어디세요?
2: 네, 대구입니다.
0: 대구, 오.
2: 예, 어디, 잠깐만, 이거. 나 이제
0: 대지
2: 몰라도 몇 시죠, 이거. 신기하네, 이거.
0: 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천천히.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운전 중 아니죠.
0: 운전 중 아니고요. 어디세요? 집이세요?
2: 집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0: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2: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하고 있네요.
0: 예?
2: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을 일하고
0: 있어요. 귀한 직업?
1: 뭘까요? 이거 퀴즈인데.
2: 저거 제가 말이 길어서 짧게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기준에서는.
0: 예.
2: 판검사 의사 변호사 이런 게 좋은 직업 생각하잖아요.
0: 예.
1: 네.
2: 그런데 제 생각에만 하는 기준에서는
0: 예.
2: 하나님께서 2000만 물 지으셨는데 그 중에 길 모퉁이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0: 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2: 독고청 환경공무원입니다.
0: 예?
2: 환경공무직.
1: 우와 그러시구나. 환경공무직.
0: 아 환경공무직.
1: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맞습니다.
0: 자 우리 4645번님은 몇 년 방학 중이신 거예요?
2: 몇 년 하는 거라도 저도 그 일일이 뭐 시아버지 안 해가지고 그런데.
0: 예.
2: 중요한 건 2003년도 8월 6일 날에. 2003년 8월 6일에 이제 구원받고.
0: 예.
2: 십자가 사랑 깨닫고 이제 저 천국 소망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0: 예, 예.
2: 저도 사람인지라 변하지 않는 그런 육신의 그런 기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0: 예.
2: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보시러 나왔는데. 그래, 하는 기준에서는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을 하시는데.
0: 예, 예.
2: 저도 사람인지라 참 사람들이 남 베풀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0: 네.
2: 제가 오늘 진영대가 많이 떨리네요. 저 저걸 좀 몰랐는데 전화니까.
1: 괜찮습니다.
0: 괜찮아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경우들이 저희 방송에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저희가 이제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후로 다시 하나님께로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참 오늘 많이 방학 또 무교분들 오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전화 연결이 됐어요.
2: 저도 신기합니다.
1: 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신 거예요.
0: 네.
1: 이제는 방학.

0: 마치시고 예.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 제가 간단히 간단히 한마디 모르게 솔직히 하나님 한 분이신데
2: 네네.
1: 뭐 대한예수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교파가 있잖아요.
2: 네네.
1: 그리고 보면 물론 지금 현재 현 세상에 지금 교회 홍수시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홍수시다 아시죠 무슨 말인가?
2: 네네.
1: 교회 홍수시대.
2: 예예.
1: 홍수 하나 물이 넘치지만 정작 먹을 생수는 없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2: 네.
1: 그래 하는 이더라도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에 양육을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극동 방송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네. 교회를 네. 연결시켜 드리니까요.
2: 예. 네. 4645번님이 이제 계시는 그 저희가 주소를 받을 거예요. 선물 때문에. 그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두세 군데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1: 예.
2: 선물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1: 선물 여러 가지 빨리 말할게요. 그걸 딱 기억 못하는데
2: 제가 천천히 말할게요. 그러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와 열무 김치 세트. 그 다음에 매화연에서 약과 정과,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루브르 파리에서 주얼리 쿠폰,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주얼리 쿠폰이 뭡니까? 주얼리 쿠폰.
2: 그러니까 뭐 귀걸이 뭐 이렇게 액세서리.
1: 저는 괜찮은데 집사람이 여자들이 50대 초반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주로
2: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 4645번님이 아내분에게 선물할 수 있는 주얼리도 드리고 예.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하나 고르십시오.
1: 저는 뭐 저보다 훨씬 집사람이 저는
2: 그러니까 본인이
0: 본인도 전, 하나
2: 저는 지금 본인이 더 중요해. 우리 본인
0: 네.
2: 우리 아내분도 지금 방학 중인가요?
1: 이제 집사람이 있죠. 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2: 아, 잘 나가고 네. 있어요.
1: 저를 지켜도 많이 하는데.
2: 알겠습니다. 주얼리 드리고요. 우리 본인은 어떤 위해서. 선물?
1: 저는 뭐 집사람 뭐 주면 되지. 저는 굳이
2: 그래도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0: 특별히
2: 자 고르십시오. 어떤 거?
1: 뭐 김인숙 PD님께서 뭐 아무거나 주시지
2: 아무거나 저에게 힘든 숙제를 주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제가 딱 해가지고 드릴게요.
0: 네.
2: 그리고 저희가 집 주소 받아가지고 꼭 대구극동방송 통해서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가셔야 되고 그 결단의 기도를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죠.
0: 네.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감사합니다.
2: 감사해요. 우리
0: 4645번님. 네.
2: 여보세요?
1: 예, 눈물 났습니다.
2: 아이고, 그러니까.
0: 네.
2: 아유, 이런 분들이 보면 더 여리세요. 보면 마음도 따뜻하시고. 예. 네.
1: 제가 최용사 박하사거든요. 제가 최용사 박하사라는 말입니다. 최용사 박하사.
0: 아, 주의 용사 박하사? 네, 그런 게 있군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부르시는 초청장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번 주에 좋은 교회 꼭 선택해서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2: 오늘 있었던 일을 우리 주얼리 받게 되는 아내에게도 꼭 얘기해 주시고요.
1: 예.
2: 아내도 되게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꼭 아내 손잡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1: 예.
2: 네, 그래요. 저희가 좋은 소식 제가 교회 갔다 오고 나서 문자 기다릴게요.
1: 네, 제가 딱 한마디만 확 올리고 먹으면
2: 네네.
1: 제가 네. 이 험한 폐가 세상에서
2: 예.
1: 빛의 자녀로서 버리는 모습으로 저 영원한 십자가 소망 바라보고 십자가 소망 바라보면서
2: 예.
1: 저 영원한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기도드립니다.
2: 네네 그래요. 꼭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0: 네,
2: 저희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0: 아유, 감사해요. 또
1: 선생님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 마음이 울컥하셨군요.
2: 그러니까 강하게 이제 말 들어보면 이제 강할 것 네. 같으면서도 네. 또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이 있었고
1: 아, 이런 방송 되는 것도 그러니까 참 연약한 쉬운 건 있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예.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4645번님 연결을 해봤고요.
1: 네, 또
2: 이어서
1: 부지런히.
2: 바로 우리가 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니까 네. 이분 한번 해볼게요.
1: 네. 1561번. 네. 1561번. 네.
3: 지금 가신 번호는
1: 천천히 눌러요. 천천히 급해도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네. 끝번호 1561 쓰시는 분이고요. 네. 정답도 잘 맞추셨습니다.
2: 1561 갑니다. 신호 가요.
4: 아, 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PD입니다.
4: 네네, 안녕하세요.
2: 방송 듣고 계셨죠?
4: 네네.
2: 어디신가요?
4: 아, 어디냐고요?
2: 예.
4: 네. 파주입니다.
2: 파주? 어, 네. 지금 몇 년 방학이세요?
4: 방학은 한 2년 정도.
2: 2년 정도?
4: 된 것 같아요.
2: 지금 혼자 계십니까?
4: 네. 네네.
2: 혼자. 보니까 혼자 뒤에 뒤에 보니까는 문자를
4: 밖에 나와 있었는데요. 네네. 네.
2: 밖에 나와 있었어요?
4: 네. 네네.
2: 근데 지금은 들어왔어요?
4: 예예.
2: 그래요. 보니까 아니, 예. 말씀하십시오. 예.
4: 예요. 그 어떤 말씀 드려야 되죠?
2: 지금 보니까 문자를 하나 더 주셨던데 네. 파주 야당역 인근인데 교회를 추천해 주시면 신랑이랑 같이 나가보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또 한 번 주셨군요.
4: 네. 제가 처음에 네. 주일 성경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2: 어렸을 때?
4: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선생님께서 이제 주변에서 평가하는 대로 보지 말고 이제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나로 서야 된다고 그런 그 당시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 네.
4: 근데 지금이 그런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 네.
4: 근데 이제 교회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그리고 이제
2: 혹시 파주로 이사 가셨어요?
4: 예, 이쪽이 직장이 가까워서 여기서 생활을 주로 많이 하고요.
2: 예.
4: 근데 이제 그동안은 주변 분들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정말 많이 하고,
2: 네.
4: 기도를, 진짜 기도에 갈급하면서도 제가 기도를 드리지는 않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2: 예.
4: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어쨌든,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2: 네네네.
4: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원이나 좀 제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네. 좀 그런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2: 네.
4: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 예.
4: 네, 지금의 이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이제 교회를 예. 나가게 되면
2: 예.
4: 내가 기도를 하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가는 건데
2: 예.
4: 자꾸 주변 사람들 이나 약간 사회처럼 또 인지가 되면서
2: 예.
4: 이렇게 좀 신앙생활로서 교회를 다니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2: 예예. 예.
4: 그래서 그런 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2: 알겠습니다.
4: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 파주를 이사 가고 나서 지금 교회를 정하시지 못하고 있군요. 네. 마음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열리고 계시고 맞나요?
4: 갈급한 마음이 있죠.
2: 그렇죠.
1: 들어보니까
2: 예.
1: 하나님이 참 우리 자매님을 옛날부터 많이 사랑해 주셔서 주일학교 때부터 주신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또
2: 그러니까.
1: 자매님 말씀을 들어봐도 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찬 예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네. 전달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파주 야당역 인근에 좋은 교회로
2: 네.
1: 저희들이 잘 알려서 소개시켜드리니까 정말 딱 다 준비됐어요.
2: 네.
1: 완벽하게
2: 네.
1: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도장 딱 찍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4: 네.
1: 참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이 막 전달되는 것 같아서
2: 네.
1: 저도 참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네. 이제 연결됐으니까 혹시 지금 새끼라 들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 이제 주로 운전할 때 듣고요. 네, 그런 편이에요.
2: 오늘은 이제
4: 차에서 밖에 못 듣죠.
2: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문자는 처음 보내셨는데요. 용기 딱 내셔가지고.
4: 듣고는 응? 있었어요. 네,
2: 듣고는 있었지만 오늘 용기 내서 첫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4: 네.
2: 삼손도 다 맞춰주셨고. 삼손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삼손이죠, 뭐. 양손도 아니고, 네. 효자손도 아니고. 예, 힘을 이제 내셔야죠, 이제. 삼손처럼 네, 이제 하나님께 네. 돌아가서. 신랑도 네, 지금 맞아요. 방학 중이죠?
4: 네, 신랑도 보면은 자기 전에 뭐 이럴 때 기도는 하는데 그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2: 네.
4: 이게 서로 딱 맞을 때가 많이 없더라고요.
2: 아.
4: 이쪽에서 가자 그러면 또 제가 그렇고 또 제가 가자 그러면 약간 그런 중에 있었어요.
2: 자, 이번에 저희가 같이 밀어드립니다. 같이 선물 두 개를 드리면서
1: 선물 두 개.
2: 양손으로 삼손이 네. 아니라 네. 양손으로 밀어드릴 테니까 네.
1: 자매님 거 하나,
2: 본인 신랑 거 하나, 신랑 거 하나 선물 두 개.
4: 네.
2: 자, 아까 제가 불렀던 거 중에서 어떤 거 드릴까요?
4: 네, 그 저는 주얼리면 좋겠고요.
2: 네, 네.
4: 저희 신랑은 네, 그 소곱창.
2: 소곱창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주소를 받을 텐데 아무튼 야당역 네. 근처라고 했잖아요.
4: 네.
2: 그 근처에서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소개를
4: 아,
2: 시킬 테니까 신랑과 네네. 같이 이번 주부터 이번 네네. 주부터 용기 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네.
1: 그럼요. 하나님이 네네. 주시는 사인인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딱. 옆에 신랑은 안 계시죠? 지금 혼자 있잖아요.
4: 네네.
2: 예.
4: 네네.
2: 자, 혼자 일단 결단의 기도 목사님과 함께 하시죠.
1: 네, 저와 함께 네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네. 하나님.
4: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4: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4: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4: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멘. 아,
1: 그래.
4: 정말 그랬었거든요.
2: 미리 축하드려요.
4: 감사합니다.
2: 오늘 계속 듣고만 있다가 오늘 처음 문자 용기 내서 보냈잖아요.
4: 네.
2: 일단 그거부터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고 그거부터 작은 순종을 하신 거니까 이제부터 네. 하나님께 조금씩 순종을 하시면 분명히 네. 좋은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1: 아멘.
4: 네, 아멘. 네.
2: 이번 주 주일에
4: 감사합니다.
2: 오늘 네. 있었던 일 남편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4: 네.
2: 소곱창 많이 드시면서 저희가 밀어붙일 테니까
1: 아, 네.
2: 그냥 따라가면 돼요.
1: 네.
2: 뒤에서 밀어제끼는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예 네. 밀어붙이는 힘을 받고 이번 주부터 네. 꼭 가시고 아, 네. 앞으로 잘 네. 다니고 있다. 신랑과 같이 다니고 있다. 이런 좋은 문자
4: 네.
2: 기쁨의
4: 네.
2: 문자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1: 그래.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딱 마침내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2: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이 했던 네. 그 말씀을 어떻게 아직도 잊지 못하죠?
1: 그러게.
4: 아, 그때 좀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1: 네, 이제 그때 말씀이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예. 늘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예.
4: 네.
2: 또 연락할게요. 네. 네.
1: 감사합니다.
4: 네.
2: 참, 야, 이 가정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신 가정 기대되네요. 그래요, 목사님.
1: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다 준비되신 분들을 우리 PD님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누르시는가 봐요.
2: 그러니까
1: 오늘 이렇게 완전히 딴 날보다도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선택하신 분들과 연결이 바로 되는데
2: 이번에는 목사님
1: 네.
2: 무교
1: 아 할렐루야 정답 맞추셨어요. 삼손 무교
2: 무교. 본인이 진짜 무교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1: 네.
2: 옆에서 막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6959번님
1: 네.
2: 여보세요?
5: 네?
2: 네. 여기 극동방송 김인수 PD입니다.
5: 네.
2: 혹시 학생이에요?
5: 네.
2: 몇 학년?
5: 5학년이요.
2: 5학년 친구가 아까 무교라고 보낸 거예요? 문자를?
5: 네.
1: 이야 잘했어요. 반가워요.
2: 아까 보니까 지금 엄마 목소리인가요 옆에?
5: 아니에요.
2: 그러면?
5: 선생님.
2: 아, 선생님? 너 새끼라에게 문자 보낸 거지? 뭐 이렇게 금방 음성이 들렸는데?
5: 에?
2: 새끼라에도 음성 뭐 문자 보낸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옆에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네. 학원 선생님

0: 선생님, 학교 선생님.
1: 아이, 그 집에 오셔서 공부할 수 있는
2: 아, 네.
0: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새끼라를 아시네요?
2: 어떻게 선생님하고 같이 보낸 거예요? 어떻게 알고 선생님이 딱 알지? 어떻게 저 문자를 다 보냈어요?
1: 들었어요,
0: 라디오를 같이 들어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 새끼라라고 알고 있군요.
1: 네.
2: 우와, 우리 공부하는데 친구... 어떻게 라디오를 같이 들었어?
1: 차에서 들었어요.
0: 아, 차에서 들었어요.
2: 오면서
0: 자,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은 집에 왔어요? 집이에요?
1: 지금 차예요. 지금.
2: 아, 지금 차에 있구나.
0: 옆에 있는 선생님 운전하고 계시고.
2: 와.
0: 자, 우리 5학년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이성우요.
0: 이성우.
2: 성우.
0: 성우.
1: 네.
0: 성우가 무교라고 보냈잖아요.
1: 네.
0: 무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1: 종교가 없다는 뜻이.
2: 오, 정답.
0: 교회 안 다녀봤어요?
1: 네.
0: 아, 진짜?
1: 네.
0: 한 번도?
1: 네.
0: 크리스마스 때도 안 가봤고?
1: 네, 가본 적이 없어요.
0: 가본 적이 없구나.
2: 우와.
0: 근데 오늘 왜 보냈어요? 무교라고?
1: 선생님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저.
0: 선생님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2: 운전하시는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시는가요?
1: 네.
0: 어, 그렇구나. 아, 선생님은 다니고 계시고.
2: 선생님 차에 들려있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 나도 한번 해보자. 저 무교예요. 이야, 정답. 선생님
0: 잘했어요,
2: 뭐예요?
0: 잘했어요.
2: 이렇게 물어봤나? 아니면 직접 삼선 알았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1: 선생님 알려줬어요.
0: 아, 선생님 알려줬구나.
2: 어쨌든 정답 잘 맞췄어요. 어, 너무 반갑네. 어,
0: 성경에 와.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삼촌이 아니라 삼손. 이름이 삼손이야.
2: 네.
0: 힘이 센 사람. 나중에 교회 가면은 이 삼손 얘기 분명히 들을 텐데, 응?
1: 네.
0: 그 성경 얘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우를 엄청 사랑한대요. 하나님께서. 응? 성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대요. 그래서 선생님 통해서 오늘 방송을 듣게 하셨고 성우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우가 예수님이 성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대신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우를 위해서 아저씨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 천국 간다, 이게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성우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 믿고 교회를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응?
2: 주변에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 있어요?
1: 아니요.
0: 부모님은? 부모님은? 안 다니시고?
2: 안 다니시고.
0: 자, 우리 6959번. 6959번이 우리 성우 전화번호 맞죠?
1: 네.
0: 어, 성우가 좋아하는 일단은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
2: 당첨.
0: 아까 아저씨가 막 선물 부른 거 들었어요?
1: 뭐 들어.
0: 자, 선물이 뭐가 있냐면 네.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세제, 화장품, 레모나. 우리 성우가 좋아할
2: 뭐
0: 만한
2: 좋아할
0: 거가
2: 만한 거. 엄마 아빠 드리면 좋아하겠다 하는 거 하나 골라봐.
0: 아니 왠지 성우 연어 좋아할 것 같은데.
2: 선우,
0: 아니면 견과 성우. 이런 거 좋아할 것 같고.
2: 연어.
0: 어, 본인이 골라봐요. 어떤 거?
1: 연어.
0: 그렇죠. 왠지 연어 좋아할 것 같아.
2: 강요하는 것 같은데.
0: 아저씨 강요 절대 아니야.
2: 네, 연어 좋아하죠?
1: 네.
0: 아, 오케이. 그래. 연어 좋아하고.
2: 네. 잘했어.
0: 그러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견과도 드릴 테니까 견과도 먹어요. 견과. 부모님한테 얘기도 하고.
2: 아니
0: 네.
2: 선생님 앞에 운전해 주시는 선생님을
0: 아, 선생님은
2: 드려야지.
0: 또 따로 드려야겠네.
2: 따로 또
0: 선생님은 지금
2: 드려야지.
0: 운전 중이시니까.
2: 아 그럼.
0: 어, 선생님은
2: 따로
0: 제가,
2: 전화해서.
0: 에, 제가 나중에 또 전화해가지고 선물 드릴게요. 자 우리 성우.
1: 네.
0: 혹시 주위에서 교회 가자는 말 안 들어봤어요?
1: 네.
0: 안 들어봤어요?
1: 네.
0: 아 그렇구나. 오늘 한번 들어봐요. 오늘 한번 들어봐.
2: 운전하시는 선생님이 데리고 가도 좋겠다.
0: 그러니까.
2: 선생님 교회 다니시니까 새끼라 그러니까. 들어놓고 네, 들으셨을 게 않겠어요?
0: 자, 우리 성우가 예수님을 믿고 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나의 이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영접 기도가 있는데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2: 그 라디오 들어봤죠? 목사님이 먼저 하면 따라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하나님이 이 시간에 편안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2: 아멘.
1: 기도 처음 해봤죠?
0: 네.
1: 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항상 마음에 어떤 걱정이 있거나 아니면 소원이 있거나 또 기쁨이 있을 때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똑똑하네.
2: 자 우리 성우 지금 어느 지역에 살아요?
0: 어?
2: 어느 지역?
0: 인천.
2: 인천.
0: 인천이요.
1: 경기도 이천.
2: 경기도 이천이구나. 네. 알겠어요. 경기도 이천. 금방 기도했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성우의 죄, 아저씨의 죄, 목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앞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믿고 꼭 교회를 가보면 좋고 옆에 계신 선생님 교회 한번 이번 주부터 가봐요.
0: 네.
2: 알겠죠?
1: 네.
2: 예, 그래요. 그래요. 성우 오늘 전화 받아서 감사하고
1: 네.
2: 이따가 선생님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제가 통화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0: 네.
1: 아유, 감사해요. 전화 받아줘서.
2: 자, 이렇게 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해라.
2: 아니, 근데 네.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해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고
1: 요즘에 그래.
2: 교회 가자고 얘기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라는 게
1: 요즘은 많이
2: 진짜 이런 경우도 아직도 있네요.
1: 아, 그 아직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참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어렸을 때 보면 다 성경학교라도 가보고 주일학교도 가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2: 그러니까
1: 참 우리 너무 안타까운
2: 다음 일이지. 세대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전도
1: 네.
2: 멈추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새끼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늘 한 문장이라도 주님 다음 세대를 지켜주세요라고 네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2: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여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1: 네네.
2: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도시에 있는 다음 세대들 어떻게든 어떻게든 교회를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1: 맞아요.
2: 오늘 전화를 다 못했어요. 오늘 방학생, 무교생 많이 있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결해드리도록 하고
1: 네, 방송 끝나고 모두 연결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2: 네, 한학의 김창무 목사님, 저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0: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2026 북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 임마누엘 홀입니다. 강사는 글로칼 네트워크 대표이자 KPM 선교사, 전 아신대 북한 선교학과 정종기 교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오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미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잠언.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광장에서 외친다.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미련하게 행동할 것이냐? 비웃는 자들아, 언제까지 비웃음을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너희는 나를 배척했고 내가 손을 펼쳤을 때에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네가 재앙을 만날 때에 비웃고 두려운 일이 너를 덮칠 때에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같이 너를 덮치고 재난이 태풍같이 너에게 내리치며 좌절과 근심이 너에게 닥쳐올 때 그제서야 너희는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다. 미련한 자들은 태만히 행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해를 걱정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총명에 둔다면, 네가 명철을 찾아 부르짖고 총명을 찾아 외친다면, 은을 찾듯 네가 그것을 찾고 숨은 보화를 찾듯 한다면,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식을 주시고 그분으로부터 지식과 총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성공을 예비하시고 흠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니 그것은 그분이 의로운 사람의 길을 지키시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의 길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 것인지 곧 모든 좋은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네 영혼을 달콤하게 만들 것이다.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며 총명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악한 자의 길에서 너를 지키며 악한 말을 내뱉는 자들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컴컴한 길을 택하는 자들이며 범죄를 즐기고 악한 일을 좋아할 것이다. 저들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그들은 잘못된 길로 걷는다. 또한 지혜는 창녀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유혹하는 말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창녀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뜨린 자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녀의 길은 죽은 자들의 영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누구든지 그녀에게 가는 사람은 돌이킬 수도 생명의 길에 이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의 길을 걸으며 의로운 사람의 길에 굳게 서라. 정직한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흠없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사기꾼은 땅에서 뿌리째 뽑힐 것이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네 목에 걸고 네 마음판에 잘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네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은 피하여라. 그것이 네 몸을 치료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들여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며 네 포도주 통들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지혜를 발견하고 총명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는 은보다 더 소득이 많고 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준다. 지혜는 보석보다 값지니 네가 탐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움의 길이며 그 모든 길은 평안이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며 그것을 잡는 자에게 복을 준다. 여호와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총명으로 하늘을 그 자리에 만드셨다. 그분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린다. 내 아들아,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마라. 그것을 너의 생명이자 네 목에 걸 목걸이로 삼아라. 그러면 너는 네 길에서 안전할 것이며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누울 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누울 때 네 잠이 달 것이다. 너는 악인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이나 파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너의 의지가 되시고 네 발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다. 네게 행할 능력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어라. 내게 지금 물건이 있다면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라고 말하지 마라. 내 이웃이 평안히 내 곁에서 살거든 내 이웃을 해칠 음모를 꾸미지 마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을 아무 까닭 없이 비난하지 마라. 난폭하게 구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비뚤어진 사람을 가증히 여기시고 정직한 사람을 신뢰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집은 저주하시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신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 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하늘이 열릴 때 언약궤를 만나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지난주에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가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교회에 강요를 하고 거절하면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다시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라 증언하면 핍박을 받는데 그 상황 속에서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전하면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감람나무와 촛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감람나무와 촛대의 권세를 주시는데요. 감람나무는 기름이고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촛대가 불을 밝히려고 하면 기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성령의 권세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증인이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를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증언을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두 증인이 핍박을 받고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증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였다. 당시 배경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입니다. 황제를 주로 숭배하라고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핍박을 했는데, 계시록을 보니까 로마가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핍박하고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을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로마 제국이 예수를 주로 전하는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표현을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는 강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로마를 직접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로마에는 감추어진 언어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하는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면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이 썼던 정책이 황국신민화 정책입니다. 황국신민화 정책은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황국은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 제국을 말합니다. 신민은 천황의 신하이고 백성을 말합니다. 즉, 황국 신민화 정책은 조선인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일본인이다. 일본 천황의 백성이다. 정신 개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을 하게 하고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게 한게그 예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본은 남산에 조선 신궁을 세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신사를 짓고 그곳에 가서 절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때 그 신사참배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니까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절로 많은 핍박을 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선스쿨에서는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학교가 폐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한 목사는 강단에 서지 못했고, 때로는 감옥에 가야 했던 상황도 있습니다. 1938년 9월에 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립니다. 일본 순사들이 총회장을 포위하면서 신사참배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고 애국 풍속 국가 의식임을 인정한다, 이 안을 강제로 통과시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살

살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온갖 박해를 받습니다. 목판 위에 걸어야 했고 잔혹한 고문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시다 1944년에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그 순교의 배경에는 신사참배에 대한 거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일본은 회개하라 전단지를 뿌리고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여인이 안희숙 여사입니다. 그녀는 체포되고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녀는 고문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거절하다가 일본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다행히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연합군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감옥에 풀려나고 그가 일제강점기에 경험한 신앙을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이 있었다고 하면 소아시아 상황도 그와 유사합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때 소아시아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지게 되고 그 반모섬에서 쓴 서신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오늘날 계시록은 서신이 아니라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어떻게 소아시아에 서신을 보낼 수 있었느냐? 그가 날아서 보냈느냐? 그러면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 상징이고 계시록은 오늘날 한국에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먹고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격화를 위한 성경 비틀기입니다. 첫 단추를 한번 비틀면 그 뒤부터 성경은 계속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반모섬은 무인도가 아니라 유인도이고 사람 수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목축을 하는 주민들이 있었고 대륙과는 5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오가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배는 감옥이 아니라 거주 제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거주 제한을 당하고 하지만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로마에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 환상을 봅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쓴 서신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고 예수 신앙을 떠나 배교한 사람들에게는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서신 검열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비난할 수 없으니까 로마에 감추어진 언어가 상징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 상징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게 되면 요한 계시록은 오늘날 분명해집니다. 한국에 성경책이 전해질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계시록에 쓰여진 상황과 배경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요한 계시록은 본래 의미를 벗어나서 전혀 다른 복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해석이 한국형 계시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이 생겨났는가?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알지 못하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 해석들이 전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예수가 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주라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계시록은 시대별 구원자를 말하면서 자신이 이 시대 구원자라고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밝혀진 사람만 40여 명이 넘습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한 분이 주이고 예수를 통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이 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신격화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싸웠던 게 예수 외에 주라고 하는 신격화와 싸우면서 순교를 했는데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성령에 대한 회방입니다. 로마가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강요했고 거절하면 핍박할 때 하나님은 다시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시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주라는 선언입니다. 두 증인은 예수를 주로 전하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데 두 증인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를 전하다가 로마가 핍박하고 때로는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이 되어 다스리리로다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그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지만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이 시작되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로마가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가 주라는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

그러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열릴 때 무엇이 보였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늘이 열릴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만나는데 구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사건이 출애굽기입니다.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고 말씀하시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은 바로 왕, 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바로 왕은 이스라엘은 내 소유, 나의 노예라고 생각하니까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애굽 안에 있으면 애굽 왕, 바로의 백성이고 그곳을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열 가지 재앙은 신들의 전쟁에서 애굽의 신들을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이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의 중심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전환점에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받는데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어가는 마당뜰이 있습니다. 이곳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신앙의 첫 단계가 마당뜰 신앙입니다. 이 마당뜰을 지나서 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는 떡상, 촛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12개의 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또 12개의 촛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이고 촛대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촛대에서 불이 밝혀져야 성전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성전은 밝아진다는 겁니다. 정면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향을 찬양과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신앙은 말씀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고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나서 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내 신앙이 마당뜰 신앙입니다. 마당뜰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찬양과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언약궤인데요. 언약궤에는 만나가 있고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성장해 가야 하는가? 지성소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와 터졌다. 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지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일어난 성소 휘장이 찢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 기자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이 성소가 무엇을 말하는가?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죄를 사하는 구원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지성소를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건 예수가 주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분명히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상을 받지만 망하게 하는 자들은 성전 안에서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만납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구원받은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이 다른 경험을 하는데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만납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시록은 반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단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약화시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은 그들을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 이긴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구원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계시록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그 세력은 무정행에서 나온 짐승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도 바뀌었고 나라와 시대도 바뀌었고 또 일제강점기도 있었지만 진리는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사도들의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이 복음을 지키면서 이긴 자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정권도 문화도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계시록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미혹하는 그들은 시대별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원은 시대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마당뜰을 지나서 성소로 가고 성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성

0: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이 열릴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보게 되고요. 예수를 배교하고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레와 큰 우박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 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 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 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마지막으로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학문은 구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어. 학문을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뒷받침해 주는.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성경 내용에 능통한 최고의 학자들이었지만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구원을 얻지는 못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으로만이 신학을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공부를 하는 건 왜 하느냐?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학문으로서는 신학을 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다. 왜 그러냐? 내가 이거 자꾸 왜 강조하느냐면 이걸 학문을 자꾸 공부하다 파고들다 보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빠져 들어가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이 구원 주는 것 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학문화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참 유식하다, 은혜 받았다, 모르는 것도 깨우쳐지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그거는 구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을 많이 알고 역사와 전통을 연구해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학문으로만이 신학을 하면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다. 왜?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세계로 파고들어서 자꾸 연구하고 자꾸 기도하면 알면 알수록 변화가 오는 거야. 생명이 나에 요동쳐져 오는 거야. 이 말씀은 생명의 영적인 생명이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학의 목적은 영혼을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리와 전통을 따르고 신학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학문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학문을 연구하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선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될 수가 없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걸 잡는 거. 참된 신학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그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학계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듣기에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형통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창고가 가득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나무에도 없었습니다. 석류나무에도 없었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상황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이 그러나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단어, 그러나. 통장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어, 그러나.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늘의 방향이 바뀌는 단어,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복을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복을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순종을 보고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이 좋아진 날부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다시 먼저 세우기로 결단한 날부터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학계시대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적들이 방해했습니다.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살림살이는 너무 팍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나중에 짓자. 하나님 일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집부터 살자. 지금은 우리가 너무 어렵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 아닙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짓자.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물으셨습니다.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 옳은가?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백성들이 사치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을 했다는 것이 죄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일이 뒤로 미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생존만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정신 번쩍 들게 소리치시는 겁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다. 협박이 아닙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린 백성은 결국 자기 집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 없이 인생의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역사를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피폐해지는지를 가슴으로 느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일어섰습니다. 넉넉해진 뒤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아직 어렵지만 일어났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성전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죠.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본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포로지에서도 일하셨지요.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셨지요.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지요. 그런데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라가 없고 왕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내가 일하겠다. 이제 내가 다시 통치하겠다. 이제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역사하겠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드러나는 것.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가정교회의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재정이 차고 넘치는 것이 복일까요? 건물 많은 게 복일까요? 숫자 많은 게 복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손이, 어떤 의사 선생님의 손이, 회장님의 손이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모였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가정교회마다 이 임재가 있으면요,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의 내용은 두 번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전 혼자 짓는 게 아니잖아요. 수룹바벨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제거는 건축 사건이면서 공동체 회복 사건입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모이는 거예요. 식었던 헌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집만 보던 눈이 하나님의 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회가 살아나면 뭐든지 결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가정교회가 살아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 내용 세 번째는 미래가 찬란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큰 약속이 나오죠. 21절,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성전 제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순종의 끝에는 메시아의 길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각자 살기도 바쁜데 무슨 부흥입니까? 한국교회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교회가 일어난다고 한국교회 부흥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미 어렵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미 어쩔 수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다 이사 갔잖아요. 우리 동네가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 동네에서 다 살고 있었겠죠.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리치셨잖아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데 보고만 있을 것이냐? 한국교회가 죽어가는데 두고만 볼 것이냐? 네 지역이 어둠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머무를 수 없는 동네인데 너희만 살겠다고 너는 이사가면 끝이냐? 열방이 너희 곁에 왔는데 외면할 것이냐? 5만 8천 명, 2만 6천 명, 그 열방이 너희 곁에 왔는데 너는 네 교회 어렵다고, 지금 내 주머니가 비었다고 모른 채 할 것이냐? 놀랍게 우리 교회는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가 5천일을 달려왔습니다. 5천일을. 5천일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기업을 세웠습니다.

물론 견디다가 없어진 기업도 있지만 생명을 걸고 그 기업들을 지켜왔습니다. 영성체험관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것들이 다 세워졌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지갑의 상태가, 우리 통장의 상태가, 우리 재정의 상태가 넉넉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고요.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겁니다. 국내 최초 처치스테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회종들이 머물기를 원할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겼듯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지나가소서. 그래서 우리 호텔에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회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성전 재건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여전히 힘들다는 거죠. 특히 지난 2년은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재정 압박이 있어 왔습니다.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요, 압박을 받는 줄 알고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더불어 압박을 하게 한다고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또 다른 문제가 같이 겹쳐온다고요. 마음의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직원들의 가정이 힘들어하니까 압박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정말 주의 일에 힘쓰면 인생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 맞아? 저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적당히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을까? 또 다른 질문 한 번 더 했어 제가. 왜 우리만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가? 저는 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질문은 결코 불신앙적 질문이 아닙니다. 하박국도 그런 질문을 했고요, 에레미야도 물었고요, 시편 기자도 물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왜 나에게만?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물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얻은 확신들이 있었죠. 다 질문을 던지고 난 뒤에 그들이 답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도 끊임없이 답을,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죽으라고 일한다고 무엇이 좋아지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힘쓰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게 맞는가? 막 물어보시라고요. 묻고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같이 읽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결코 쓰잘데기 없는 일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룻바닥 영성체험관도 헛된 일이 아닙니다. 샬롬 아카데미도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킹덤 미션 사역회가 매달 회비를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두 사람씩 주는 거 헛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이라. 선교 기업도 헛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청년들의 눈물, 거기에 우리 사역자들의 눈물이 곳곳에, 그래서는요 여도로만 갈 때마다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데 나는 늘 이 물이 우리 교인들의 눈물이다. 사람들은 그냥 거기 그냥 장식품인 줄 알지만은 우리 사역자들의 눈물이다.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처치 스테이도 헛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 이주민 선교도 헛된 일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섬기려는 눈물도 헛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뿌렸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죽기도 하고 가족의 문제가 극한 질병에 노출되기도 했지만 결코 그 주의 일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당장 열매가 없어 보여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창고가 비어 있어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계산이

삶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일할 때가 아닙니다. 당분간은 아직은 그 순종의 날이 오늘부터는. 어느덧 제가 이 교회 17년째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몇 살 때 와버린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래. 언제 17년의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도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가 언제냐? 순종을 결단할 때부터, 다시 성전 재건을 붙들었을 때부터가 오늘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앞으로 받을 복만 생각하기 쉬운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강력한 임재 속에 살아가요. 우리 교회 임재가 우리 교회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기도의 불이 살아있어요. 새벽 기도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살아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날마다 입구에서 방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때요? 예배의 불이 살아있어요. 기도의 불이 살아있어요. 새벽 기도 불이 살아있어요. 새벽 예배를 이렇게 통합 채플실에서 흔히 다른 교회 말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예배가 풍회 같아요. 마룻바닥 기도에 마저도 원근 각지에서 전국에서 풍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돈은 있는데 빚은 없는데 예배는 죽었어. 근데 빚은 있는데 여전히 형편은 어려운데 예배는 살아있어. 어떤 교회 다니실래요? 와, 한국교회가 이 아픔에 빠져버린 거예요. 직분자들이 지금 이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장로님인데 임재가 없어. 권사님인데 기도하다가 울컥해 본 적이 없어. 두 손을 못 들어. 임재가 없어가지고. 손도 까딱하기 싫어버려. 아멘도 하기 싫어버려. 아멘이 그냥 내 안에서 불처럼 일어나서 졸음 해결하기가 바쁘고 목사를 쳐다보는데 불꽃이 통하지를 않아.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불이 살아있어. 불이. 와, 예배가 죽어버린 교회, 기도가 없어진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유럽 가보셨잖아요. 차라리 유럽 가보셨잖아요. 아무리 과거의 불을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서 기도할 때 불이 임하지를 않아. 우리는 비전의 복을 받았어요. 대부분 현상 유지에 집중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꿈을 주세요. 다음 세대를 향한 꿈, 열방을 향한 꿈, 한국교회를 향한 꿈, 지역을 향한 꿈, 강단에서 비전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꿈이 귀찮으세요? 아니면 꿈이 좋으세요? 꿈꾸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현실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이건 비극이, 이건 천국에 가는 게 좋지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의 복을 받았어요.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살아났어요. 아니,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없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살아났어. 살아낸도 겨우 불만 깜빡깜빡이는 반딧불 정도가 아니라 솟구치는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코이노니아 역사가, 지도자, 헌신자, 사역자들이 넘쳐나요. 특별히 4대 임직자가 세워지게 됐어요. 더 놀라운 일은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입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렸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꿈꾸는 다음 세대를 두셨어요. 지역을 섬기는 문도 열려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영향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고 버려두시는 분이

0: 아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시고 굶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헌신하게 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 강력한 임재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더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갈수록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더 강력해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기도는 더욱 기뻐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의 역사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성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성 있는 이성만 가지고는 우리 교회 직분자 자리 감히 꿰차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강력한 영적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를 이기는 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 파워를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파워가 영적인 파워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샬롬 아카데미는 부흥할 것입니다. 더 이상 생존을 걱정하는 학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방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주도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교 기업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서 이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나고 이 기업을 통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업이 어마어마한 간증을 만들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청사교회를 봤을 때 감동이 넘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노련한 여행자일수록 가방 속은 단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웬만한 건 없어도 지낼 수 있고 정말 필요한 건 현지에서 사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단출한 가방 속에는 꼭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침반입니다. 삶이라는 여행 속에서 우리는 이것저것 많이 챙기고 싶어 하죠.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소유보다 가장 중요한 소유, 우리를 안내해줄 나침반,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소유한 사람에게 방황이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대로 된 방향만 있을 뿐이죠. 오늘도 우리 삶의 나침반, 말씀을 소유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면서 6월 10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쉐키나 찬양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만 바르게 잡고 있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빨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내 생각과 감정보다 먼저 말씀을 펼쳐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말씀의 방향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니까요. 아,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 저녁,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행저질라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 체크,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또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녁 식사 중이신 분들, 저녁 식사 준비 중이신 분들, 또 수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통 앱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푸른과 새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과 함께 하셨어요. 아,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망망대해에서 육지를 볼 수 없는 순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가 동쪽이고 서쪽인지 알 수가 없을 때 선원들이 가장 믿는 게 바로 나침반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맞는 선택인지 알 수 없고 마음마저 흔들리는 순간들 말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방향을 가리켜주죠. 상황은 변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어도 말씀은 언제나

언제나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파도를 만날 수는 있어도 길을 잃지는 않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시선을 말씀이라는 나침반에 고정하면서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은 힘글리시 투게더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힘글리시 투게더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찬양 함께할게요.

0: English
1: together.
0: Hingotella 수요일 코너입니다. English together.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들을 영어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다니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Welcome back, Daniel.
1: I'm so glad to be back, and I'm excited to share this week's song with all of our listeners.
0: 네, 오늘도 다니엘 선생님과 함께 영어 찬양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곡이죠?
1: So this week's song is called Nothing But the Blood.
0: Oh.
1: It's by Robert Lowry, and if you remember, we heard about him last month when we talked about Fanny Crosby's All the Way My Savior Leads.
0: Right.
1: Lowry was the person who put her beautiful words to music. So Nothing But the Blood is one of Lowry's most famous songs, and it's actually a song that I heard growing up quite often, maybe once or twice every month. It's a really wonderful song, and it reminds us how powerful and cleansing the blood of Jesus is.
0: 네, 이번 주에 만나볼 찬양은 로버트 로리의 Nothing But the Blood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찬송가인데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페니 크로스비의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를 소개할 때 로버트 로리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로버트 로리

0: 소리는 페니 크로스비가 쓴 아름다운 가사에 곡을 붙인 작곡가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배워볼 Nothing But The Blood 역시 그의 대표적인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니엘 선생님도 어린 시절에 자라시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들었을 만큼 익숙한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닌 능력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참 귀한 찬양입니다.
1: The Bible says in Hebrews 9:22 that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So when people sinned, there was a payment for that sin, and it was a sacrifice. Different sins require different animals, but all the sacrifices must be of spotless animals, over and over again, for every sin. And that's what we needed until Jesus came along.
0: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죠. 죄의 종류에 따라서 바쳐야 하는 제물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흠없는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반복해서 드려야 했는데요. 그렇게 끊임없이 희생제사가 필요했던 우리에게,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1: So his blood was also untainted because he was spotless. He was sinless. So now his sacrifice cleanses all of our sin. So the picture of washing the sin away comes from David in the book of Psalms, Psalms chapter 51, verses 1 and 2. David says, Have mercy on me, O God, according to your unfailing love, according to your great compassion, blot out my transgressions, wash away all my iniquity, and cleanse me from my sin.
0: 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죄를 씻어주신다는 표현은 시편 51편 1절과 2절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완성된 겁니다.
1: I really love this song. It's one that I heard growing up all the time. It was really powerful. It really made me reflect. And I was really surprised to learn that when Robert Lowry wrote this hymn, it was kind of like an extra thing for him.
0: Oh, 네.
1: Lowry loved preaching and teaching more than writing hymns. And in 1876, he was preaching at a campsite, and he wanted just like a quick tune to add to his sermon. I don't think he realized the impact it would have, but after he sang the song and taught it to his first group of people, revival quickly spread within the camp. And then word began to spread. And by the next summer, more than 700,000 people had visited the camp.
0: 네.
1: And many of them came just to hear him preach and hear his songs.
0: 다니엘 선생님도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가 사실은 로버트 로리가 설교를 위해서 덧붙여서 만든 곡이었대요. 로리는 찬송을 쓰는 일보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1876년 한 캠프 지프에서 말씀을 전하던 그는 설교에 곁들일 짧은 찬양이 필요했고요. 그렇게 이 곡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그도 이 찬양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될지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캠프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이 되었을 때는 무려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캠프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찬양 Nothing But The Blood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1절과 후렴 가사를 함께 배워볼 텐데요. 먼저 다니엘 선생님이 읽어주십니다.
1: So many people know this song because of the first verse. So let's do the first verse and the chorus this week. The first verse starts and says,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0: 네, 이제 한 문장씩 다니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1: So the first line states, What can wash away my sin? This phrase is a question.
0: Right.
1: What means 무엇이?
0: 네.
1: And we've already learned the word sin. It means 죄.
0: 죄.
1: And wash away is 씻다.
0: 네, 그래서 이 문장은 무엇이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1: And the next phras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is 오직 무엇뿐이다. 무엇밖에 없다.
0: 네.
1: And blood, of course, is 피.
0: 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1: The next phrase i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It's another question, and make is 만들다.
0: 네.
1: Whole means 온전한 or 완전한.
0: 완전한. 네.
1: And again means 다시.
0: 네, 또 의문문이죠. 무엇이 나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So we can skip all the repeated lines,
0: right.
1: since we've already talked about them. And the next line says, Oh, precious is the flow. Precious means 귀한.
0: 귀한.
1: And flow is 흐름.
0: 흐름.
1: So this word refers to a flowing liquid.
0: Right.
1: And in this verse, it refers to the blood of Jesus.
0: 네. Oh, precious 하면 감탄사죠. 참으로 귀한, 너무 소중한 이런 의미고요. The flow 하면 흐름이라는 뜻인데 이 흐르는 액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그 보혈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1: So the next line says, that makes me white as snow.
0: Oh.
1: I love this picture because when I lived in places where it snowed all the time,
0: 네.
1: you go outside after a nice snow and everything looks clean and bright and it just looks clean because of the snow. So when we see that picture of our sin and ourselves being white as snow, it's a beautiful picture.
0: Right.
1: So

0: This phrase, that makes me white as snow, that refers to the blood of Jesus. Mm. And as means 무엇처럼.
1: 네, that, 그것이 makes me, 나를 만듭니다. White, 희게. 그런데 얼마나 희게 만드냐면 as snow. as 하면 무엇무엇처럼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나를 눈처럼 희게 만듭니다. 더러운 나의 죄를 깨끗하고 하얀 눈처럼 희게 만듭니다. 이런 뜻이죠. 그것, 이 that이 가리키는 건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보혈을 또 뜻하고요.
0: So the next phrase is no other fount I know.
1: Oh.
0: And no other means 다른 무엇은 없다.
1: 네.
0: And fount is actually short for fountain.
1: Right.
0: Usually these days we don't say fount. It's kind of an old way to say fountain, but that's what it means. And in Korean you would say 샘.
1: 샘. 네. 그래서 내가 아는 다른 샘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복되는 문장은 생략을 좀 했는데요. 이제 한 문장씩 다니엘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0: All right, everyone, you can do it. Follow along. What can wash away my sin?
1: What can wash away my sin?
0: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1: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0: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1: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0: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1: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0: Oh, precious is the flow.
1: Oh, precious is the flow.
0: That makes me white as snow.
1: That makes me white as snow.
0: No other fount I know.
1: No other fount I know.
0: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1: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0: Amazing, everyone. I knew you could do it. Let's try it one more time, and this time just a little bit faster.
1: 네,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0: What can wash away my sin?
1: What can wash away my sin?
0: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1: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0: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1: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0: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1: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0: Oh, precious is the flow.
1: Oh, precious is the flow.
0: That makes me white as snow.
1: That makes me white as snow.
0: No other fount I know.
1: No other fount I know.
0: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1: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0: Excellent job.
1: 네, 좋습니다. 뭔가 리듬이 느껴져서 노래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다들 잘 따라오셨죠? 이제 오늘의 핵심 표현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0: So this week, let's practice some idioms that use the word blood in them, since we're talking about the blood of Jesus.
1: Right.
0: But before we do, I learned a few fun facts about your blood.
1: Oh, 오늘은 blood, 피라는 단어가 들어간 영어 관용 표현들을 배워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 몸의 피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So, Sian, do you know how many parts your blood has?
1: Four parts.
0: Yes, exactly. Four parts. And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the four parts are you have red blood cells.
1: Right.
0: White blood cells. You have plasma.
1: Oh.
0: And you have platelets.
1: 네. 우리의 혈액은 크게 네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혈구, red blood cells. 그리고 백혈구, white blood cells. 그리고 혈장이라고 불리는데, plasma?
0: Yes.
1: 네, 플라스마라고 영어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소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0: Platelets.
1: 아, platelets. Mm-hmm. 혈소판,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0: So, next thing, fun fact.
1: Yes.
0: Did you know that your heart beats about 100,000 times in a day?
1: 100,000 times in a day.
0: And hopefully it never stops.
1: Oh.
0: Just all day long it's beating and beating 100,000 times.
1: Wow. 네. 심장은 또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멈추면 안 되죠. 멈추면 큰일 나죠. 네. 그리고요.
0: If you follow one drop of blood through your whole body, it goes through your whole body in about 20 to 60 seconds.
1: 오, 엄청 빠르네요. 우리 몸의 혈액이 온 몸을 한 바퀴 순환하는 데에는 약 20초에서 60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0: And it's even more amazing when you know how

0: emotion.
1: Right. 다음 표현은 앞서 배운 뜨거운 피와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in cold blood인데요. 차가운 피잖아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국어로는 냉혈한? 뭐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뭔가 이제 감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실제로는 감정이나 동정심 없이 잔인하게 행동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찰 드라마나 범죄 수사물에서 이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Someone was murdered in cold blood 하면 누군가가 냉혹하고 잔인하게 살해됐다 이런 뜻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무런 연민 없이 좀 사이코패스 이런 yes. 느낌으로 연민 없이 의도적으로 잔혹한 행동을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뱀파이어도 약간 cold blood.
0: Yes, 네. yes.
1: 아무튼 그런 의미 감정 없이 뭔가 잔인한 행동을 했을 때 in cold bloo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The final phrase is when you have blood on your hands.
1: Mm.
0: You may have also seen this in different movies. Sometimes it means literal blood, but many times after somebody has killed somebody else, in their mind they see blood on their hands. It's because this phrase is used to show guilt.
1: Guilt.
0: Mm-hmm. Mm. So the reckless driver had blood on his hands as his negligence caused multiple casualties.
1: 네.
0: So he doesn't have literal blood on his hands. It's figurative, but in movies, many times they portray the character as seeing blood on their hands, even though there's none there.
1: Right.
0: And it shows that they're guilty.
1: 마지막으로 배워볼 표현은 blood on your hands입니다. 직역하면 손에 피가 묻어있다. Blood on your hands. 손에 피가 묻었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어떤 사건이나 죽음에 대해서 이 책임이나 죄책감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단순한 실수보다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 말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즉 누군가의 죽음이나 큰 피해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blood, 피와 관련된 표현들 배워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퀴즈 타임입니다.
0: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1: 네, 예수님의 보혈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보기 주시죠.
0: 1번 blood on your hands.
1: Blood on your hands. 네.
0: 2번 blood of Jesus.
1: 2번 blood of Jesus. 네, 둘 중에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문제 100원, 짧은 문제 50원, 카카오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자, 잉글리시 투게더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선생님.
0: Everyone, I hope you have a great week. Enjoy the beautiful weather. The sun is out. Enjoy, everyone.
1: English Together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네, 오늘 함께 배운 영어 찬송가 Nothing But The Blood의 한국어 버전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조수아의 음성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힝글리시 투게더 퀴즈는요. 예수님의 보혈은 영어로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1번 Blood on your hands였고요. 2번 Blood of Jesus였습니다. 정답은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 2번 Blood of Jesus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다들 정답을 잘 맞춰주셨어요.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추첨해서 선물 링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잘 작성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고 오시고요. 또 퇴근하시는 분들은 안전 귀가하시고요. 저녁 드시는 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큰 충격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언을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를 온전히 믿지 못했고 혼란스러워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강조하고 있죠.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평강은 현재 두려움에 빠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라 이 말씀이고, 두 번째 평강은 앞으로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만날 때도 평강을 잃지 말라는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사명을 위임하신 것이죠.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예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계승과 확장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필수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죄사함과 그대로 두는 권세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죄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서 제자들의 증언사역이 가지는 영적인 권위와 중요성을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여러 부분들 중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보내다 이 단어가 두 개 등장하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는 아포스텔로의 완료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펜포의 현재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단어는 모두 보내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아포스텔로는 특별한 목적과 권위를 가지고 어떤 임무를 위해 파송한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을 뜻하고요, 보내는 이의 대리자로서의 그의 권위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신 것 등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보내는 이의 권위와 보내지는 이의 특별한 신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보내다, 이 단어인 펜포는 단순히 어떤 장소로 보내다는 일반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아포스텔로처럼 특별한 임무나 권위를 반드시 강조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충분히 임무를 띄고 보낸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아포스텔로와 펜포 두 단어 모두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때

0: 보내신이라는 말이 펜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말이 바로 아포스텔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포스텔로를 사용하고 제자들에 대해서 펜포를 사용하셨을까요? 첫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의 특별성과 권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목적, 바로 구원사역이죠. 그 일을 위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유일무이한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것을 요한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자들의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펜포를 사용했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그 성격이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파송은 예수님의 파송을 본받은 것이고 그 연속선상에 있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사명과 권위의 위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과 권위를 이제는 성령을 받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여서 그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져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일꾼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데 쓰임받는 사명자요 직분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성취해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받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춰졌던 열정을 회복합시다. 느슨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이제는 더 이상 멈칫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가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이 임하면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지어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드려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된 인생, 새 생명된 우리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쁨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기뻐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세상 염려와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기도하기보다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금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0: 아멘.
1: 주님, 이 땅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0: 아멘.
1: 복음적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미움과 분쟁이 그치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 진행될 순바 단기 선교와 조중 적경 지역 비전 트립에 70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성령의 하나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0: 아멘.
1: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보내는 교회와 가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한 12명의 목회자 성장반과 25명의 남녀 성장반 수련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번 주 태국에서 열리는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에 참석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오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0: 아멘.
1: 한민족 복음 통일을 위한 비전과 지혜를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랑해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텅 빔에서 채움으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호산나 성가들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곳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2박 3일 동안 여수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1박 2일은 목회자 성장만 수련회로 1박 2일은 우리 성도님들의 성장만 수련회로 진행했습니다. 목사님들의 고백과 또 교회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뭐 아는 내용이었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책상에다 붙여놓고 하루에 몇 번씩 읽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소그룹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행복을 맛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한계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는 사업의 부도의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장반을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견딜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난의 상황들을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통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 한 개반을 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에는 한 두세 개반을 좀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33기 성장반 훈련을 통해서도 어김없이 복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설득해서 변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이후 이전과 복음을 만난 이후가 너무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니까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3개월 만에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새로워지고 있는데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런 반전 드라마는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절망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창세기 보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끝장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 죄로 가득 차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끝장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노아의 가족들을 심판 중에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통과 절망의 상황들입니까? 근데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성취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 없던 자들, 바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 허물과 죄로 소망 없던 자들,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비참한 지경에 처한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과 대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뭐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의 홍수 가운데 건져내신 것.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달리던 노역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것.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 성경 보여주는데, 근데 이 기적을 통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눕기를 지금 몇 주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데요. 눕기에서 보는 것처럼 시골 한 구석의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그것도 이방 여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가정에, 그것도 그냥 고난받는 가정의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엄청난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지금 이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야, 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 개인이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 가운데, 이 평범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떠났지만, 근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결국 텅빈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나오미의 가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움이야. 즐거움, 희락. 이름은 즐거움인데 전혀 삶에 희망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은 정말 밑바닥 인생이고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텅빈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괴롭게 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텅 비어버린 그 여인에게 채워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인생이었는데 그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일하러 나갔잖아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살려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비비고 뭐 두들기고 해서 털어내니까 곡식의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에바. 한 에바는요, 약 22리터 정도의 분량입니다. 성인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을 오멜이라고 합니다. 오멜, 한 오멜. 그런데 에바는 오멜의
10배에 해당되는 많은 양의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누시 하루 나가서 일을 했는데 지금 그가 가져온 곡식은 나오미와 루시 5일 정도는 그냥 잘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곡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들은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얼마나 마음에 그 공고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또 동네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서기도 부끄러웠던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불쌍한 나오미와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오늘 보여주는 본문들은 그렇게 하루 나갔는데 보아스의 배려로 인해서 아주 5일 동안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주어졌고요. 또 그 이후에도 보장이 되어져요. 그것이 보장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풍성함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까? 먼저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신실한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긍휼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아스가 막 룻을 만나자마자 막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긍휼과 사랑이 많은 보아스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 내버려 두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기만 해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하여금 그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 떨어지면 내버려 두는 것 그것까지 거둬가지 않는 그것만 해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단에서 빼어내라는 거잖아요. 종들에게 야 너희들 추수해 나갈 때 다 가져가지 마. 일부러 빼내. 단에서 빼내. 이것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막 버리라는 거예요.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룻을 보면요. 룻 자신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자기 시어머니를 잘 돌보고자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룻의 성실함.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그냥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냥 룻의 사랑과 성실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한몫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어머니의 텅 빈 삶을 채워주고자 하는 사랑으로 함께했던 룻.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여기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보아스가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보아스,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보아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삶에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룻이 있었어요.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가정은 풍족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서로 섬기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로 그 풍성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면서요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시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돕고 격려하고 풍성케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요 중간에 보면은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 언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요. 그녀의 시어머니가 보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녀의 시어머니가 보았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은 보였다가 얘기하는데

그 원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은 그의 시어머니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무슨 의미일까요? 상황은요. 지금 루시 집에 돌아왔는데 양손에 무언가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삭을 주워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어머니에게 주려고 먹을 것을 들고 들어왔어요. 양손에 무언가 들려 있는데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며느리보다도 그 며느리가 들고 온 것,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시어머니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들고 온 것. 그러니까 나오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텅빈 삶을 살아왔잖아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얼마나 풍족함을 애타게 원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충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끼니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벌써 5일분, 5일분은 좋게 되고요. 또 21절, 23절에 보면요. 보리추수와 밀추수 할 때까지 보장받았어요. 보아스가 너 이제 보리추수 끝날 때까지, 밀추수 끝날 때까지 계속 와서 계속 너 주워가.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보장을 받은 거예요. 뭐, 앞으로 이제 굶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루 나가서 5일분을 가져왔는데, 매일매일 나가서 그렇게 주워올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제 풍족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대 이상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 혹시 텅 빔을 경험할 때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상황과 또 형편들이 있겠죠. 경제적으로 어떤 텅빈 상태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 관계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채우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큰 소망은요. 궁극적인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장래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체험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잠시 환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대요. 경화대요. 그런데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체험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지금 혹시 텅빈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것은 장래, 영원한 체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인내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손영환 목사님 순교 기념관 두 번이나 갔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목사님들 데리고 손영호 목사님 순교기념관 갔고 토요일 어제 오전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그 기념관에 갔습니다. 손영호 목사님이 두 아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두 아이들이 자유계열의 학생에게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손 목사님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두 아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감사하고 있어요. 좋아서 감사한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손영호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거기에 이제 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6번째 감사를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죽임당했을 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요, 손영호 목사는 이미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들, 그 내가 이미 바라보고 있었던 천국, 천국 갔을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어제가 제가 34년 전에 제 아내와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수련회 다녀와서 이제 교회에 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요. 더 많이 쓸쓸하더라고요. 더 많이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결혼기념일인데 아내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결혼기념일에 늘 함께 있었는데 아내 떠나고 첫 번째 결혼기념일인데 아내는 없고 이제 저 혼자 있는 그 집이 너무 텅 비은 것 같은 느낌. 야, 늘 있었는데 오늘은 없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걸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2박 3일 수련회하면서 목사님들과 수련회하면서 또 성도님들과 수련회하면서 뭐 목사님들과도 목사님들 깜짝 놀래요. 야, 이게 새벽 2시 반까지 새벽 2시 반까지 하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했더니 뭐 아무 소리 못하죠. 왜, 우리 교회 배우러 왔으니까. 목사님들과도 새벽 2시 반까지 막 같이 공부하고 간증 나누는데요. 이분들도 막 눈물 흘리고 목이 메어서 간증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목이 메어서 이제 간증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 나누면서 그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가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들, 이 땅에서의 쓸쓸함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서의 텅 빈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텅 빈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그 뒤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인생입니까? 다윗의 인생이 뭐 삶 가운데 늘 뭐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되어주고 넉넉하고 뭐 늘 안전한 삶이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원수가 목전에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잔이 넘친대요. 위기의 상황들이고요, 절망의 상황들이고요, 텅 빈 인생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그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 고난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행복한 결말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그분 아니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 소망 중에 정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소망 중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삶이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18절 하반절에서 보면요,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정말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룻은 밭에서 점심 배불리 먹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이리 와서 같이 먹자라고 해갖고, 지금 룻이 특별한 배려를 받고, 그래서 룻이 아주 배불리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불리 자신을 먹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는 시어머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굶고 있었단 말이죠. 그 시어머니 생각하면서 자기가 다 먹고 나서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그리고 챙겨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린 겁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만 사랑을 받고 자신만 은혜를 입고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누군가에게 그 풍족함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시어머니의 나오미에게 가서 나누는 거예요. 룻은 사실은 여기까지 따라온 것도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온 거잖아요. 룻의 마음에는 이미 풍족함이 누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형편은 어려웠었지만. 그러니까 이 풍족함을 그냥 기회만 되면 나누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요.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풍족하게 채우시고요.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으셨죠? 채움 받으셨잖아요. 근데 채움 받은 거 참 생각하지 않고 늘 나는 부족해요. 근데 늘 불행해요. 근데 사실은 형편적으로는 진짜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형편적으로는 부족한데 주님을 바라보면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부족함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흘려보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채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이 커집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많은 곡식을 보고 놀랐어요. 며느리가 막 바리바리 싸온 뭐 음식도 있었고 또 손에 들고 온 뭐 곡식들이 있었거든요. 19절에 보니까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시 제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오늘 제가 누구 밭에 가서 일한지 아세요? 제가 가서 일한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를 그렇게 살펴주고 도와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0절에 나오미가 또다시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위해서 복을 기원하고 있어요. 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복을 빌고 있는데 복을 빌고 안 빌고 상관없이 보아스는 이미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예요. 원리. 보아스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돌보는 보아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일을 복을 복받을 만한 일을 한 보아스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갚을 것이 없는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배고픈 자들 뭐 이런저런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딱 베풀어줬는데 이들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고요. 사랑을 나눠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뭐 나오미가 복을 빌지 않아도 이미 보아스는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에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나오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 나오미가 보아스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기업 물을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원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도로 사다, 값을 지불하고 구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이 집은 가난한 집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갖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 가정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 누군가가 이제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값을 지불해주고
그 노예를 다시 사갖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고엘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기업 물을자 중에 한 사람. 1순위는 아닙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1순위는 아니에요.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게 할 자격의 우선순위가. 보아스는 우선순위는 아닌데 그래도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친족이다라는 거예요. 친족. 보아스가 이미 고엘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미 밭에서부터 룻을 만났고 룻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고엘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잖아요. 나는 그 죄값으로 죽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생명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분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고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생각해 볼 것은요, 주님이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린 주님께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된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텅빈 존재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인데, 당신의 소중한 아들인데, 텅빈 삶으로 그냥 절망하면서 인생 끝나게, 아니, 영원히 그렇게, 그런 존재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텅 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간증하신 분들이 채움받은 거예요. 주님 알지 못할 때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늘 받고 살았어요. 주님은 어떻게든지 채워주고 싶어 하셔요. 누구에게 채워주십니까?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물질적인 수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수준 이상으로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채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텅빈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움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장래에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와, 그 영원한 채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요, 소망하시면서요,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텅 빈 인생이었던 우리들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드려옵나이다. 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텅빈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로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광주 남구 재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0: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회창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세순교회에서는 2026 북한 선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광주 세순교회 임마누엘 홀입니다. 강사는 글로칼 네트워크 대표이자 KPM 선교사, 전 아신대 북한 선교학과 정종기 교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2국에 9595번, 062-572-9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나날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서둘러 기도하는 것인데요. 혼자 투덜대거나 비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께 곧장 나아가 아뢰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앞이 캄캄한 자에게 빛을 보내주시는 주님.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또 그 일으키는 일에 실증을 내지 않으시는 고마우신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4월과 5월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길을 그리고 이어서 조찬미의 아버지라는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낙심과 불안에 짓눌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버지에게 기도로 달려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으로 이 시간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도 함께해 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3409번님의 신청 찬양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이 찬양 신혜였단 영화 보고 그때부터 푹 빠지셨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잠시 뒤에 듣고요. 그리고 0782번님께서 내 삶의 노래로에 보냅니다. 고흥에서 인사드려요. 지선 전사님의 소풍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극동방송을 통해 잘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문자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신청 찬양 이어들을 때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소풍길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3409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승희가 찬양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조준모가 찬양하는 늘 아쉬운 마음. 이어서 이정림 사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까지 듣고 왔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라모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믿음의 고백 나눈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한 찬양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평안이 전해진 줄 믿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강명식의 아버지의 노래, 그리고 기대훈의 찬송이었는데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듣고 오셨습니다.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찬양들로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13번째 시간 예수님 반대론 번역 구성 양한결 연출 강한빛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을 두고 총 16편으로 쓰였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신 마지막 한 주, 사랑과 열정, 그리고 대립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 한 주간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3번째 이야기, 예수님 반대론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로마가 유대 땅을 정복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겐 이 작은 나라는 성가실 뿐이었지만 왕자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악한 영에게는 위험한 땅이었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곳이고 본인을 드러내신 곳이니까요. 옥타비오 시저가 첫 황제가 되었을 때 로마 제국은 강한 나라들을 체계적으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총독 앞에 선 그날은 이미 로마가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지배해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으로 무너진 유대는 곧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를 얻었죠. 당시 로마 제국의 경계선은 거의 반세기 동안 문제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겐 세금을 걷는 것 외엔 평화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죠. 로마의 평화. 이를 중심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반론을 펼쳤습니다.
1: 참 나완.
2: 어서 올라가. 총독님께서 기다리시잖아. 빌라도 총독님, 죄수를 끌고 왔습니다.
3: 이쪽으로 끌고 와라. 백부장, 저 벽 쪽으로.

0: 옷은 뭐지?
1: 잘 모르겠습니다. 헤르도왕이 입힌 것 같습니다.
0: 이 얼굴이랑 몸은 왜 이리 멍두성인 거야? 왜 피가 보여?
1: 중등님.
0: 아, 저는... 됐다. 예수, 내가 자네를 군중 앞에 세우기 전에 꼭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다. 난 자네를 해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해결하라는 로마의 압박이 심해서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잘 이용하고 있잖아. 내가 당신을 살려주려면 도움이 필요해. 알았지?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질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답하도록 해라. 꼭 신중해야 돼. 전에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대답하지 않았었지. 자네는 유대인의 왕인가?
2: 그 말은 당신 스스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해준 말인가?
0: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자네 민족과 대제사장이 자네를 나에게 넘겼지. 자네는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지?
2: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0: 그게 무슨 말인가?
2: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0: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인가?
2: 당신은 내가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군.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깨닫게 돼 있다.
0: 진리? 진리가 뭐야?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죄수를 밖으로 끌어내라. 이 세상의 통치자 시조왕을 대표해서 너희 나라의 지도자들이 데려온 나사렛 예수란 자에 대한 고소를 듣고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가야바 대제사장, 무슨 죄목으로 이 자를 데리고 왔는가?
3: 감사합니다, 총독님.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0: 조용!
3: 감사합니다, 총독님. 이스라엘 백성이여, 의논 끝에 이 자를 총독, 빌라도 총독님, 나사렛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0: 사형? 대체 뭘 했기에?
3: 저희에겐 법이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법인데 그 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사형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이제는 죽어야만 마땅합니다.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니!
0: 로마는 그 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조용! 이자가 반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내가 직접 신문도 해봤지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나뿐만 아니라 헤로당도 찾지 못했지. 죄를 찾았다면 내게 다시 돌려보내진 않았을 테야.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난 이자에게 체벌을 가한 뒤 풀어줄 것이다.
4: 이자를 묶어라! 채찍을 가져와!

0: 아이 아빠, 이러다가는 빌라도가 정말 예수를 놓아줄 것 같네.
1: 하지만 빌라도가
0: 설마... 아니야. 정말 놓아줄 것 같아. 우리가 예수를 꼭 죽여야만 하게 만들어야겠다.
1: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상 어떻게 해야...
0: 나한테 맡겨봐. 채찍질이 끝나면 내가 말을 한번 해보지.
1: 하지만 장인어른...
0: 하지만 뭐?
1: 제가 대제사장입니다.
0: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가? 누가 뭘 어떻게 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1: 죄송합니다.
0: 아야바, 이건 직분을 뛰어넘는 일이야. 내가 자네 직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라면 총독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네. 뭐, 정 못마땅할 때 내게 언질을 해주면 바로 빠지도록 하겠네.
1: 아닙니다, 장인어른. 어르신이 직접 가셔서 총독과 말씀해 주세요. 단지...
0: 왜 그러나?
1: 단지 전 나사렛 예수 소동을 주동한 대제사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0: 걱정 마시게. 다 자네 공로로 돌아가게 될 거야. 자, 이제 이렇게 하지. 요아스가 지금 군종 사이에서 학자들을 모아서 은전을 돌리고 있다네.

0: 자, 이제 저자는 아무
1: 십자가! 십자가 이거
0: 전 그러면 데려가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든가. 난 이 자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조용!
2: 성덕님, 이 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시저님께 항소해도 되겠습니까?
0: 항소? 무슨 항소? 아직 재판 결정을 내지도 않았는데 날 협박하는 건가?
2: 성동님,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0: 가까이 와라.
2: 감사합니다. 성동님, 아까 일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정동님을 협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저희는 시적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0: 그래 안나스, 이제 그만하지. 알겠나?
2: 예, 정동님.
0: 물러나게. 내가 직접 죄수와 말해보겠어. 백부장, 죄수를 끌고 오게. 너를 고발한 사람들의 말은 다 들었겠지. 지금 내 말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냐? 내게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
3: 그 권세가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나를 해할 어떤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그 사람의 죄는 더욱 크다.
0: 아주 죽기로 작정을 했구만. 백부장, 끌고 와라.

0: 조용! 죄수를 심문하고 고소를 신중히 들어보니 조용! 조용! 아하, 조용!
1: 총독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0: 그래, 가까이 와라.
1: 총독님, 6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0: 그 풍습을 지금 이용하라는 건가?
1: 이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고 물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를 놓아줄지 예를 들어주셔도 되고요. 그 온 가족을 살해한 죄수 이름이 뭐였지요?
0: 바라바? 그 끔찍한 죄를 지은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라는 건가?
1: 아니야, 군중이 그걸 원한다면은요.
0: 그래, 좋아. 다들 내 말을 들어라. 6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다.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살인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2: 바라바!
0: 왜? 왜 이 자를 풀어주지 못하게 하는 거지?
2: 바라바요!
0: 하지만 바라바는 살인자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하지 않는가?
2: 바라바!
0: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1: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3: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십시오!
0: 도대체 왜지?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는가?
3: 십자가!
0: 네 왕이 여기 있다!
4: 만일 이 사람을 풀어주시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0: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하는 것이냐? 그만해라, 그만! 좋다. 바라바를 풀어주겠다. 물을 가져와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골고다로 가는 죽음의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고 예수님은 이미 상처를 많이 입어 몸이 찢기고 지친 상태였죠. 그래서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는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삶의 구원자로 초청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죄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서 오늘날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죄를 멀리하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믿을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는 예수님만 따르렵니다.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13번째 시간 예수님 반대론 출연 서령범, 김종환, 서혜정,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배정우, 김연아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의 주, 나의 구세주여, 주님의 어떤 일이든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어떤 방법으로든 저를 요구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난한 심령을 드리옵니다. 빈 그릇인 저를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죄스럽고 번민하는 심령을 엎으사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제 입술을 사용해 주소서. 저의 모든 마음과 힘을 주님께 의지해 드리길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주소서. 아멘. 무디 목사님의 매일 아침 기도문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깊은 데서 보는 도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그곳에 있어야만 보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머무는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큰 물에 배를 띄우는 사람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큰일을 보게 된다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항해를 시작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남정인의 항해 들으셨습니다. 바다는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하죠. 지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깊은 곳은 밝혀지지 않은 곳이 많고 또 그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땅에만 있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런 게 아닐까. 그 자리에 가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들,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그야말로 큰 물에서 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테파니 그레징어의 As the Deer, Jesus Culture Band의 Oh Lord You Are Beautiful, 그리고 Hillsong Worship의 Magnificent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 한부영이 부른 나의 눈을 여소서,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는 일로 보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의미를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설명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열어주셔야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베델 뮤직과 조나단 데이비드 헬서 그리고 멜리사 헬서가 함께한 I'm Your Beloved 그리고 마틴 스미스와 조시 볼드윈이 함께한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브로클리 거트워드의 Garment of Prais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의 독립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운 장군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장군 시절일 때 미국의 독립을 결정짓는 승리를 이끌었던 벨리포지에서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워싱턴이 매일 아침 드리던 기도문이란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도문 나눌 때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먼저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자비를 실천하며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세우기 위해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병사들이 가장 많이 목격한 워싱턴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뒤에 오랜 세월을 비서로 함께 일했던 로버트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남겼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체의 표준을 철저히 성경에 뒀던 조지 워싱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일꾼인 크리스천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손을 모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기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아름다운 소마트로의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찬미월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매일 아침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의 미국이 있기까지,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있기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는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나눴지만 생각해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에요.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다 좋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5편 3절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넘치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마음 앞에 나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영적인 휴식의 시간인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성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아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히즈윌의 마음 청소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인피니트 밴드의 내진정삼화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허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이 비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배인기의 주 성령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예수의 그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옹기장이의 주 은혜와 자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강균성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0: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될 때,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 누군가 앞서서 가줬으면 또 경험을 해봤다면 하고 바랄 때가 있죠. 그렇다면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그가 갔던 길, 성공했던 일들을 그 경험을 흡수해서 갈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옳게 가는 건지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건지. 그런데요, 우리 삶에는 목자가 계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만 가면 돼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서원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렸어요. 항상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먼저 앞서서 걸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세요. 목자 되신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참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을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전하는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EM 1566kHz를 통해서 저 북방지역에도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있으시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또 오늘은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3: 네,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5: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도 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5: 피디님의 소개도 한번. 예.
0: 자, 일산에서 온 균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또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 여러분, 통일이 당장 내일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갑자기 일어나는 통일이라면 발생할 문제들도 참 많을 텐데요. 경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나 교육 등의 문제 등도 분명 발생할 겁니다.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각자 맡은 영역에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통일 이후의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 오늘은 만약 아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 과제는 뭘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통일이 오늘 내일 이렇게 바로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네. 어떤 과제들을 빨리 먼저 해결을 해야 될까요?
2: 해결해야 될 게 진짜 많을 텐데 지금 제 마음이 당장 달려가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달려가려고 제가 진짜 마음먹고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DMZ 부근에 지뢰가 너무 많아서
0: 지뢰가.
2: 달려가다가 까딱해서는 그 자리에서 동력을 가 가보기도 전에 하나님 보는 게 그래서
4: 안 되죠, 안 되죠.
2: 이런 안전한 좀 인프라를 세우는 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죠.
0: 맞아요. 네. 남북한 사이에 이 휴전선 일대 수백 수천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뉴스 보면 그 장마철에 홍수 났을 때 떠내려오든지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고. 지뢰를 해체하고 제거하는데도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2: 그럴 거예요.
0: 네, 안전하게 오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게 우선일 거다. 또 다른 의견은요?
3: 전 이제 동독과 서독의 경우처럼 만약에 북한 출신 분들이 남한으로 다 몰려오게 되면 네. 주거시설이 엄청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임시로 거주할 만한 공간이나 정착할 시스템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마도 우리 삼순이님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무너졌을 때 그래서 난민이 대량 발생해서 이쪽 남한으로 막 몰려들었을 때를
3: 맞아요,
0: 예상을 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도 그때를 생각해서 휴전선 일대라도 저 임시 거주시설이나 정착촌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5: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이제 남가북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랜 만큼 주민들 사이에 이런 문화적 격차나 그리고
2: 중요하죠.
5: 네, 서로가에 쌓인 오해의 소지도 조금 푸는 게 먼저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네. 혹시 옥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네. 오해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5: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오다 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남한에 대한 안 좋은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0: 남한에 대해서.
5: 네, 네. 적대적으로 이제 대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남한에 있으신 분들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무서운 이미지로 많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0: 네. 네.
3: 좀 마음을 모으는 시급한
0: 그렇죠. 네.

0: 서로를 적대시해왔던 세월이 80년 이제 넘었으니까 아마 처음부터 호감으로 느끼기보다는 뭔가 모를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1: 경계해야 되는
0: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오히려 외국 사람보다도 북한 사람, 남한 사람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고 계신 우리 주주님, 네. 우리 너와 나의 어울림 처음 오셨는데 어떤 의견이 좀 생각이 드세요?
2: 저는 일단은 식량과 보건 의료 부분이 회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0: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2: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과 이런 보건 의료에 있어서 좀 확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2: 듣기로는 이제 북한의 식량 자원과 보건 의료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0: 그렇죠.
2: 들었어서. 네.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설들도 확충을 하고 또 북한 지역의 농업 같은 것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서 북한 측에서도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 면에서 보건 의료면 또 어떤 식량 생산이나 자금 면에서 또 지역적으로 많이 어려웠으니까 그것을 빨리 회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1: 맞아요. 저는 교육 하면은 사실 해야 될 교육은 너무나 많겠지만 북에서 온 친구 사례를 생각하면 사실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이런 거 너무 중요할 것
3: 진짜
1: 같아요.
3: 진짜 너무 쉽게 당해.
1: 이게 진짜 자본주의 사회의 광고라는 게 이게 광고와 사기 그 어딘가 지점에서 미묘하게 헷갈리는 것들이 우리는 일감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수상한데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그게 없었던 거야.
4: 순수해.
1: 이상한데 돈을 보내고 그랬었어요.
0: 아니 웅이님도 처음 한국에 오셔서
5: 네.
0: 그런 위험이 많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5: 저는 이제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이 주변에 만나가지고
1: 네,
5: 겁이는 많이 없었는데
1: 네.
5: 간략하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그 금액을 다 정산을 못 받는
1: 이런 너무 나쁘다
3: 진짜.
5: 처음에 있은 일이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주변으로부터 이제 좀
0: 잘못된 거다.
5: 네, 잘못된 거다라는 좀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부터는 또 잘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0: 사실 뭐 좋은 사람이 훨씬 많지만
5: 네.
0: 이런 물정을 모른다. 그리고 나만의 그 생활을 잘 모를 거다라는 것 때문에 소위 등쳐먹는 사람들이
1: 어떡해요.
3: 진짜.
5: 아니,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 또 우리 자유시장 경제 세계 또 민주주의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하나원 같은 데서도 그런 적응 교육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5: 네, 맞습니다.
0: 예,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처럼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뭐 미디어 리터러시도 그렇고 이거는 남북한에 뭐 할 것 없이 요즘에 너무 AI를 활용한 다양한 그 잘못된 맞아요. 정보가 많이 있어서 좀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5: 그 아까 주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식량이나 의료 서비스가 북한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료 서비스나 식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북한의 그보다 유통망이 먼저 깔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북한에 다니다 보면은 그 도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루면 반나절이면 갈 거리를 거기 며칠씩 가거든요.
0: 그렇죠.
5: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인프라가 깔린다거나 혹은 그 안쪽에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도로를 갈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3: 진짜 실질적인 부분.
1: 그러게요.
2: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었던 만큼 이러한 모든 인프라 확충이나 또 뭐 교육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화적 차이 같은 것들을 함께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이질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함께 또 공유하고 또 서로 각자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아마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이 들

0: 면서도
1: 네.
0: 정말 오랜 기간 계속해서 꾸준히 또 차근차근 이뤄져야 될 그런 맞습니다. 일들인데요. 통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과제를 우리가 먼저 선정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0: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닥치듯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비하는 통일 그러면 아마 많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들과 또 교회에서나 지체들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기도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 이후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1: 보라, 주주, 삼순,
2: 문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8%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구직자들이 가장 출근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SK하이닉스를 꼽으며 반도체 산업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 비율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했지만 양측 모두 재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콜롬비아 대선에서 K-POP과 한국 드라마 문화가 선거운동에 활용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 압박보다 핵 보유 북한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 모델 Y가 국내 자동차 판매 1위에 오르며 한국 전기차 시장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운산군 주민들이 모내기 동원보다 금 채취에 몰두하며 개인 금벌이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 주민들의 사적 모임과 한국 관련 대화까지 통제하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가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로 2020년 3분기 이후 약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경제가 올해 들어 뚜렷한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성장을 이끈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기업 투자였습니다. 1분기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 품목 호조에 힘입어 5.9% 증가했고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면서 6.6%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ICT 제조업 생산은 15.4% 늘어나 전체 제조업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명목 GDP 성장률은 10.5%를 기록해 1976년 이후 약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한국은행은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구직자들이 가장 출근하고 싶은 기업으로 SK하이닉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코리아가 구직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SK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와 네이버, 토스, 현대자동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5년 전만 해도 상위권 밖에 있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1위에 오르며 채용시장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구직자들의 선호 산업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카카오와 같은 IT 플랫폼 기업이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에는 반도체와 제조업 중심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대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취업 선호도 조사를 넘어 한국 경제의 산업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일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66%, 일본이 5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한국은 11%

0.5%포인트, 일본은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평가한 응답은 한국 25%, 일본은 35%로 모두 감소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습니다. 18세에서 39세 사이 응답자 가운데 한일 관계가 좋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73%, 일본은 66%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한국 85%, 일본 81%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으며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인적 교류 확대와 문화 교류 활성화가 양국 인식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4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충돌했던 이란과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공습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지도부와 잇따라 통화하며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고 양측은 이에 따라 공격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무력 대응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 휴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할 경우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이 다시 공격하면 즉각 반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까지 이스라엘에 겨냥한 공격 의사를 밝히면서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이란 문제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전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중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 추진보다 북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과 농업,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가 공개한 회담 결과에도 과거 자주 등장했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핵 문제가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정치적 후원자이자 경제적 지원국 역할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핵 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오는 21일에 결선 투표를 앞둔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문화가 선거 운동 소재로 활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경 좌파 성향의 이반 세페다 후보 지지자들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K-POP과 한국 드라마 감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 얼굴에 반짝이 효과와 하트 장식을 넣고 오빠, 사랑해 같은 한국어 문구를 더한 이미지를 제작해 온라인에서 확산시키고 있는 건데요. 또한 K-POP 팬 모임을 중심으로 후보 정책을 카드 뉴스 형태로 소개하거나 K-POP 음악과 공연 영상을 활용한 짧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페다 후보 역시 이러한 흐름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한국에서 유행한 손가락 하트 동작을 선보였고 선거 캠프 홍보물에도 하트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POP 팬들과 직접 만나 응원봉과 음반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는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사례가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K-컬처, K-문화의 영향력이 문화 영역을 넘어 정치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친숙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선거 전략이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모델 Y가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 판매 1위에 오르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모델 Y의 한국 판매 1위 소식을 공유하며 한국은 최고라는 글과 함께 태극기 이모티콘을 게시했는데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모델Y는 지난달 국내에서 8,700여 대가 판매되며 전

전체 자동차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산차 판매 1위였던 기아 소렌토보다도 많은 수치로 수입차 단일 모델이 국내 전체 판매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출시된 신형 모델과 전기차 수요 증가, 가격 경쟁력 등이 판매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차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국내 완성차 기업 간의 경쟁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금 생산지인 평안북도 운산군 일대에서 주민들이 가정집을 작업장처럼 꾸며 금 추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운산군 북진 노동지구 주민들은 광산에서 흘러나온 광석을 사들여 집 안팎에서 직접 금을 분리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외지에서 온 일꾼을 10명 이상 고용해 광석 분쇄와 세척, 금 추출 작업을 분업 형태로 진행하는 등 사실상 소규모 생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금벌이가 모내기 총동원 기간에도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주민 상당수는 농촌 지원 대신 금 채취와 금 추출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장을 점검한 간부들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국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금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자원인 데다 여러 권력기관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역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의주시와 의주군 등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주민 3명 이상이 모여다니거나 술자리와 같은 사적 모임을 자제하라는 보위부 지시가 인민반 회의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자강도 등 다른 국경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노래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생활상에 대한 언급 자체도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 모습만으로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고 술자리나 친목 모임도 가급적 피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탈북 시도와 외부 정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민 간 대화와 접촉하지 통제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에서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에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7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양덕은 오후부터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5도, 양덕 14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4도, 진남포 23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신의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릴 예정인데요. 아침에 나가실 때 우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4도, 구성 11도, 강계 10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24도, 구성 23도, 강계 2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개성에서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4도, 해주 1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15도, 개성과 신계 13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원산과 평강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미끄러운

0: 오늘은 성진 19도, 웅기 17도, 무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고요.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1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끝차장 전해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서커스 단원이 높은 밧줄 위를 자전거를 타고 여러 번 왕복하면서 사람들이 놀라 박수를 보내자 그 단원이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시 저 밧줄 위를 자전거로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나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믿고 있다고 답하죠. 그러자 그가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러면 내 자전거 뒤에 타실 분이 계십니까? 이 물음에 아무도 타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자기 몸을 맡길 만큼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때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걱정이 앞서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곤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말로만 머무르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악한 세력 에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오늘의 첫 찬송 믿음으로 가리라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승리와 기쁨과 주님의 권능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리고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어떻게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느냐? 이건 인간 상식에 이룰 수 없는 건데, 인간 상식에 이해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냐.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시고 있나? 전 네 가지를 찾아봤어요. 첫째로 사랑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교훈을 배워야 되지요. 세 번째로 전략하는 거 배워야 돼요. 네 번째로 그 기적에서 질서를 배워야 된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여기 불쌍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하는 얘기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참 우리들은 대중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굶는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정이나 연민이나 측은히 여기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라고 그러죠. Compassion, 불쌍히 여겼다, 사랑스럽게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다시 로마 속국의 국민으로 있으면서 서러움과 수탈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다. 나라 뺏긴 민족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기독교 사랑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꼈죠. 사랑을 느꼈죠.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랑을 느꼈던 까닭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의 이처럼이라고 써놨대요. 얼마나 사랑을 하셨으면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두 곡 더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북녘 땅에 전하고 싶은 찬양의 한 소절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저는 함경북도에서 온 이란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 깊던 구시월 풍파 많던 나날들, 멍들고 어둠이 많던 이 마음이 주님을 알게 되어 주님의 그 따사로운 햇빛으로 멍들었던 이 가슴에 봄날이 눈썩이 마냥 모든 소름이 다 녹아버리고

0: 주님의 영광과 은혜 내게 비추어 주시오. 영혼 깊은 곳을 항상 하느님을 향해 열었던 다윗의 심정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인생에 앉고 일어섬과 죽고 사는 것, 석구치고 곤두박질을 치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에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여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1: 우리 영혼의 봄날이 되어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북한이 고향인 란희 자매님이 고향 땅에 전하고 싶은 오늘의 찬양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이어서 올려드릴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햇빛과 노래 한 자락과 봄날과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히 비추이기를, 주님의 밝은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줄을 믿으면서요. 우리에게 큰 소망과 찬양과 영광과 희락과 평화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루 가운데, 오늘 북녘당 가운데에도 이 사랑이 가득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북한이 고향인 란희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번에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한번더 찬송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란희잠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참된 믿음으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4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심판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다윗과 그 집안에 내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순위가 제일 높았던 맏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즉각 미워하여서 내치게 됩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를 분이 여기고 2년 동안 마음의 칼을 갈다가 암논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구술방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마음 한켠에 사랑하는 아들로 기억하고 있던 이 아들과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보게 된 요압이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이 지은 죄 때문에 만나기를 거부하고 2년 동안 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들로서는 이 일이 화가 나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다시 요압에게 중재를 요청하여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만 진정한 화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압살롬은 반역의 마음을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파에 있는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면 중간에 압살롬 자기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하는 일이 다 옳고 바른데 너의 일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의 말씀을 보면 4년 동안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헤브론에 가서 반역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화하는 일이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1년, 길게 보면 12년 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굉장히 깊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연이어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일들은 다윗의 마음이나 영적인 심령들을 충분히 절망 가운데 처하게 만들 만큼의 그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심판의 자리에 선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윗은 자기에게 내려지는 이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떠한 행위를 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심판과 또 회개와 회복에 대한 귀한 내용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사례를 다윗에게서 보았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하여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선지자는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심히 앓게 되자 그때부터 다윗은 모든 음식을 끊어 금식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아이를 위한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몸이 상할까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7일 만에 아이가 죽죠. 신하들은 이 소식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자기의 몸을 저렇게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에 왕이 얼마나 절망하며 무너질까를 염려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죽음을 알고 다윗은 오히려 일어나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준비케 한 후에 그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로서는 이러한 다윗의 행보가 정반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의아합니다. 그때 다윗이 지금은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뭘 한들 다 부질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한 심판이 행하여 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 잘못함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나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설 뿐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갖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주의 자비를 구하는 그 간구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응답이 없으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돌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길을 쫓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평생 나와 동행하시며 은혜 주신다고 하시더니 결국 이겁니까? 나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영원한 왕권을 허락받은 사람의 삶이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럴 거라면 전 안 갑니다. 여러분들 평소 하는 기도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 다윗이 그 기도가 아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아이를 데려가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분의 통치의 어떠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지만 그러나 회개할 때에 용서받은 니느웨 같은 경우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입니다. 나라의 군대가 강력하여서 주변 나라들 많이 정복하였고 그렇게 영토를 확장했고 그래서 전리품이라든가 또 노량물이라든가 조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경계해야 할 적국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 역학관계에서 볼 때 요나 선지자는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면 그 반사 이익을 얻어 북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더욱더 강대한 나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애국심 차원에서의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니느웨에 가서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당히

다라고 하는 이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요나는 즉각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심판을 받아 망해야 될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망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 붙들어 니느웨로 보내셨고 거기에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때 앗수르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는가 하면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모두가 금식하라. 사람과 모든 짐승이 굵은 배 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조서를 내려는가 하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쳐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앗수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만 혹시 마음을 돌이키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너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은 마땅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앗수르의 왕과 백성들은 심판이 정해졌지만 혹시 주실지 모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요나서 3장에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요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요나는 여전히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이방 민족인 앗수르를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을 강성케 해 주셔야지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이 여전히 강성한 국가로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집을 꺾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도 고집을 꺾지 않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에게 앗수르 수도의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은 멸망당해서 다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이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들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앗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흥왕한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앗수르가 흥왕하면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앗수르가 흥왕하든 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지 다른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뛰어넘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요나서인데 요나보다는 앗수르 왕이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대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역대하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마야를 보내셔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 일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뉜 이 일은 내가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이 즉각 순종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던 것을 그치고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성읍들을 방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뒤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다 망명해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르호보암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강성해졌다. 이 말씀이 역대하 1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2장 시작하자마자 어떠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이 나라가 강성해지자 르호보암은 자기가 한 줄 알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금 스마야를 보내셔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행하실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넘길까? 아니면 넘길지도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할 만큼의 심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자기가 저지른 일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스스로 했다고 봐주는 거죠. 어쨌든 스스로 겸비하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이 부분이 참 재미있죠. 조금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르호보암과 유다를 약간 조금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솔로몬이 자랑하고 그 후대들이 자랑했던 것 다 빼앗겼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금방패 대신에 노방패, 그것도 많이 만들지 못하고 겨우 몇 개 만들어 두게 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군인들이 이 노방패를 꺼내 들고 와서 보여주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다시 경비고에 갖다 넣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이만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저앉은 상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 구원해 주시지 않고 조금 구원해 주셨습니다. 남유다와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단단하게 겪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심각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 심판은 필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도 심판도 회개도 회복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기에 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단절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신의 영과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절망과 낙심의 고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아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자기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내가 알고 붙들고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이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온전히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간절히 주 앞에 호소하는 모든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모양의 어려운, 그래서 때로는 아주 처절한 고난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내용들은 여러 모양일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나 부모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의 내용들은 모두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하면 내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너무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과 그 방향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적국이지만 앗수르 왕의 기도나 그리고 죄로 인하여 떠났던 르호보암이지만 그들의 기도의 맥락은 단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다 감추어내고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 앞에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했죠. 많은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환영하여서 복음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전했던 경우는 몇 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늘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었고 그 반대가 심해지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복음의 문을 넓히시고 이 일을 도울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강력한 주의 일이 되게 하셔야지 왜 고난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기도가 훨씬 쉽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갇혀 있지만 복음의 진보,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유명하거나 부자이거나 권세가 있거나 높은 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미천하고 하찮고 가진 것이 없고 이름이 뛰어나지 않은 자들을 불러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와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해집니다. 여러분이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 징계를 하지 않아 그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 누리면서 별 고통 없이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좋은 복된 삶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득달같이 쫓아오셔서 나무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두렵고 무섭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여 징계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심판받는 자리에 서 있지만 어떤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복받은 자들, 행복한 자여, 너희 같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참 너희를 깊이 사랑하신다. 너희 이거 놓치지 말고 잘 살아라. 모세의 말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과 여러 예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로 대변이 되는데 이는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두셨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리가 은혜의 첫 걸음입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받아야 되고 참 어렵죠.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주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심판을 이어가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허락하셔서 멈추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어떠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다 하여도 거기에 대해서 주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바른 신자의 고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4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에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전 지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려지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 북한 전 지역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모두 5에서 3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목포가 18도, 강릉과 여수, 포항과 제주가 17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가 16도, 평양이 1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춘천이 14도, 함흥 12도, 강계와 청진이 10도, 해산이 7도로 시작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28도, 부산이 27도, 서울과 대전, 광주와 제주가 26도, 개성과 춘천, 강릉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목포가 24도, 함흥이 23도, 강계가 21도, 해산 20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덕을 세우는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81장, 새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통합 찬송가 381장, 새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소교회 김재봉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으로는 여름 같은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 구합니다. 삶이 고단한 이들,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누가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애통해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중보를 기억하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백성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청취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죠. 또 고정관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때, 무엇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사람들은 금방 배우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듣고 또 들어도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의 환경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단순히 삶의 영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 문화 속에 이해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익숙했던 문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결국 자기 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국 문화에는 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죠. 효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들이 신앙과 만날 때는 늘 분별이 필요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전통적 사고방식은 무속적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 신을 찾고 필요할 때만 찾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멀어지고 신을 섬긴다는 것부터 이용하려는 방식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복신앙이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라고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도 복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원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처럼 취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웃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질문하죠. 웃사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죽어야 했습니까? 법궤가 떨어질까 봐 붙은 거 아닙니까? 좋은 의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자,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죠. 단순히 길이 멀어서가 아니죠.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함이었다라고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고요.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죠. 나는 애굽의 신들과 다르다. 나는 가나안 우상들과 다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반복해서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왕위가 견고해진 후에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열심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 감격도 있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찬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축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행위 같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언약궤는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라고 말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에 실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편리한 방법이거든요.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손쉬운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편리함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말씀을 무시할 수 있어요. 감동은 있는데 순종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섬길 때는 내 방식대로 섬기라고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찬양을 했죠. 예배 분위기로 보면 너무도 뜨겁고 은혜로운 장면처럼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서 진노하셨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기서 소들이 뛰므로 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갑자기 놀랐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샤마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미끄러졌다, 걸려 넘어질 뻔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멈추게 하신 사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멈추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0: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대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법궤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메지 않고 짐짝 옮기듯 물건 나르듯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옮기는 방식처럼 다뤄왔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60년 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갈 때도 소가 끌었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배웠던 백성들이죠. 광야에서 훈련받은 민족입니다. 율법을 받았던 백성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세상이 나를 모르는 것은 견딜 수 있겠지만 나를 안다고 하는 백성이 나를 우상처럼 대하는 것은 참을 수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원님만 해결해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세요. 시험이 붙게 해 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멀어지고 얻지 못하면 원망을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예배는 흥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응답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사의 손이 문제였다는 얘기죠. 웃사는 법궤가 떨어질까 봐 붙들었다는 얘기죠. 인간적으로 보면 선한 행동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을까요? 웃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붙들어야 안전하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서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놀라운 반전이 나타났어요. 9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언약궤를 더 이상 모셔가지 못하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진노였고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복입니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복 자체를 붙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을 쫓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베데돔의 집처럼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김으로 우사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내 필요를 위한 존재처럼 여기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심보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던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 02-2292에 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

찬송가 364장, 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통합 찬송가 364장, 새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려면 첫째,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응답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위해 7일 동안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아이는 죽고 말지요. 이것을 본 신하들은 당황하여 18절에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라고 해요. 그들은 다윗이 크게 상심할까 봐 걱정

하면서 아이의 죽음을 차마 알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신하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해요.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은 진실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노 역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거절도 모두 그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떨어져야 하나요? 왜 망해야 하나요? 왜 아파야 하죠?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이 떠났잖아요. 그때 다윗 곁에 있는 신하들처럼 주위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저에게 아이고 새댁이 무슨 죄를 그리 지었노 하시는 분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마음이 힘드신가요? 이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런데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이어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때 내 마음은 어땠나요?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시선을 의식하지는 않았나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려면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19절에서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본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행동은 신하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고 해요. 7일 동안 기도하던 다윗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이러셨나요? 하면서 항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아이의 죽음을 징벌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의 결과로 받아들인 것이죠. 다윗이 몸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더는 슬픔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여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비참한 현실도 수용할 수 있어요. 징벌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기에 슬픔을 뚫고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의 결과가 어떠하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뜻하지 않은 상실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나요? 내가 오늘 당장 씻고서 의복을 갈아입고 회복해야 할 일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이 걸림돌처럼 느껴지지만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매일 밤 고성을 지르며 싸우시는 부모님,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가정 환경은 언제나 걸림돌로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일을 그만두신 뒤로는 가정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지요. 그 가운데서 하염없이 울며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제게 하나님은 저보다 앞서 고난을 겪은 지체들과 교회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청소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편하게 고난을 나누고 위로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내게도 해주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남들과 비교하며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커졌어요. 자취를 시작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우울함이 몰려왔어요.
이것을 공동체에 나누며 다시 본가로 들어가는 적용을 했더니 하나님은 제가 가족의 보살핌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간호를 온전히 책임지셨고 출근하는 제게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또한 아버지는 교회 소그룹 모임을 사모하며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죠. 늘 서로를 탓하며 싸우던 가정이었는데 예배가 회복되어 가족들과 각자

0: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날마다 구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공동체에서 느낀 사랑과 위로,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매일 감사일기를 쓰겠습니다. 가정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며 위로하겠습니다. 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울고 죽은 후에는 오히려 일어나서 밥을 먹는 다윗을 보며 신하들은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답하나요?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에요. 나는 그에게로 가겠다 하는 말은 천국을 확신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아이가 하나님 곁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 그리로 갈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요.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영아 구원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죄를 알기 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회개 이전의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따랐어요. 하지만 회개 이후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았어요. 저 역시 남편이 강경화로 하루 만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지만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간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란 걸 알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윗처럼 크고 작은 실수와 죄를 안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쓰십니다. 회개하고 일어서는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로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도 응답으로 여기는 저희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며 서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도 일어나 예배드린 다윗처럼 고통과 상실의 자리에서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원한 천국 소망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기대와 다른 환경 속에서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으로 결론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2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로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로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로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로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낮의 길이가 매일매일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환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저녁 시간에는 아직도 환한 대낮 같은데 어머 지금이 몇 시야 하며 시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이제 열흘만 지나면 6월 21일 주일인데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하지까지는 매일 1, 2분씩 해가 더 빨리 뜨고 저녁에도 1, 2분씩 해가 더 늦게 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의 오묘한 조화에 찬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길어지는 낮 시간, 빛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홍수가 난 마을의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물로 가득 찼고 수위가 계속 높아져 남자도 머지않아 물살에 휩쓸릴 위기였습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저 멀리서 헬리콥터가 보였습니다. 남자를 발견한 구조대원은 바로 지붕 쪽으로 긴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다리를 눈앞에 두고도 남자는 머뭇거렸습니다. 답답한 구조대원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물이 지붕까지 찹니다. 어서 사다리를 붙잡으세요. 하지만 남자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사다리가 너무 낡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너무 길지 않나요? 붙잡고 가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인데요. 저는 고소공포증도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은 구조대원이 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사다리를 붙잡지 않으면 당신은 100% 죽습니다. 어서 사다리를 잡으세요. 눈앞에 사다리가 유일한 생명줄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조금 의문이 생겨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지신 십자가를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어서 붙잡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계산교회 시온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신기하시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단어가 저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가 이제라는 단어였습니다. 9절과 10절에 등장한 이 이제라는 단어가 정말 히브리어 원어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똑같이 9절과 10절에 사용되었더라고요. 이제라는 낱말은 바로 지금, 그래서 영어로 가장 쉽게 번역하면 now, 이제 그건 바로 이때에 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번뜩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0: 생각하게 됐을까요?
1: 우리는 모두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을 때 두 가지 의미를 저는 함께 쓰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역사라는 history.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거다. 두 번째, 역사라는 말은 놀랍고도 큰 일을 역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 왜 이 생각을 하게 되었냐 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의 삶의 시간을 보낸 것이 40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10대를 지나 점점 더 성인이 되어가는 20대를 지나 30대를 지나 정말 완숙한 시대가 되어가는 40대를 바라보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이죠. 왜요? 그래도 왕자의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80이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때가 아니라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제가 여러분과 자주 부르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럴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뭐요? 하나님의 때. 내 인생의 빈들인 겁니다. 모세의 인생의 미디안 광야는 빈들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써내려 가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6절에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옛날에도 하나님이셨고 그 아들 때에도 하나님이셨고 그 손자 때에도 하나님이셨고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 때에도 하나님이셨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관으로부터 고통이 심해서 신음 소리를 내며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근심을 알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보고 듣고 알고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는 현재 완료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은 뭐냐 하면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가리킬 때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그 모습을 다 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지금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만 본다면 언제, 그때, 이때, 나중 이것을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 보아오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최적의 시간, 가장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시간,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모든 인생의 삶에는요, 때가 있어요. 때가 되기 전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요, 제대로 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식 다 길러봤나요? 저도 셋이나 길러봤잖아요. 자식을 기른다는 거는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 저 자녀에게 때가 있지. 이걸 생각하면서 자식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급하죠. 이 자식이 지금 이러면 될까? 이 자식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늘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리 열매를 거두는 것 같아도 그 열매는 먹을 만한 열매가 되지 못하죠. 알잖아요. 때가 안 됐는데 열매를 거두면 설익은 열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열매잖아요. 열매는 거뒀지만 버려야 될 열매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때가 무르익으면, 때가 차면요, 그 열매가 가장 맛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때가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때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 순간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 가실 거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언제인가? 잘 모르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만 알면 걱정할 게 없죠 뭐. 근데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는 20대, 30대, 40대에 왕궁에 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미디안 40년의 세월을 지난 80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지금이야, This is the time, 이게 지금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다 라고 말하실 때 이것이 도대체 언제였나 말이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단서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게 뭐냐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떨기나무 타지 않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다고요?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마. 뭐라고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자리,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학교이든지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 알아야 된다.

그 거룩함을 인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 조금 던져놓는 것, 신발을 던지는 것, 신발을 벗어서 내 고난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요, 문제를 일으키는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요, 무슨 때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되찾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가 무슨 때가 되냐면 하나님의 때가 된다.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부부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나요? 그때는요 어떤 때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하나님을 되찾아 거룩함을 회복하고 내 신발을 벗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하나님의 때로 잡아, 하나님의 순간으로 잡는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역사를 써내려가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역사를 써가시기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다. 어제 하루의 은혜 해보신 분들은 말씀을 읽으셨다면 역대하 25장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어제가 역대하 25장, 26장 읽어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는 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원래 역대기는요, 유다 왕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남쪽 유다의 역사, 특별히 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두고 있는 책입니다. 간간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언급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남쪽 유다 왕과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일 때만 등장하지 그를 따로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적어둔 책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5장에 남쪽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 아마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아마샤 왕이 에돔 족속과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25장에 기록됩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곳 살고 있는 지역이 세일산 지역이라 세일 족속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세일 족속은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투를 벌이는데 남쪽 유다와 남쪽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를 모았더니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이 30만 명이 모였답니다. 엄청나죠? 대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30만 명을 모았지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구합니다. 어디로부터 구하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부터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40만 명이 됐습니다. 드디어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샤 왕이요,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싸우는 것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족속이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단을 새롭게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족속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전

전투 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래요? 아마샤가 듣더니 갑자기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떡하죠? 제가 벌써 은 100달란트나 줬는데요,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은 100달란트 다 날아가는데요.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무 걱정 마셔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들과 전투하는 것 끝내셔요. 그러자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10만 군대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투에 나가는데 성경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데 그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요, 손해봐도 괜찮다, 나 하나님 있으면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다만 그가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땅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되기만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디안의 삶의 4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마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질 거면 하나님께 주시면 되지 뭐.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포기할 마음이 없었을 처음 당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가서 싸우고 싶으세요? 40만 데리고 이스라엘 군사와 함께 동맹해서 싸우고 싶으세요? 나가서 힘써 싸워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왕 당신을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겁니다. 40만을 데리고 가도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100달란트도 포기, 이스라엘 10만 군대도 포기, 그랬지만 승리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거룩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 될 때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뒤에 곧장 이런 이야기가 따라 등장합니다. 세일 자손을 물리치셨는데 전투에서 승리하고 되돌아오는 길에 세일산에 있는 여러 신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냐면요 남쪽 유다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예루살렘에서 반역자가 일어나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룩함을 붙잡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해결합니다. 만일 거룩함을 놓치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반역자가 일어나서 도망가자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아마샤의 시대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요 신앙인의 원칙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살아가는 그 자리가 정말 거룩한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주도권을 하나씩 하나씩 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100달란트 이상 주시고요 더 승리하게 하시고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끝끝내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포기하고 신발을 벗어서

0: 던지면서 내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써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고 저를 통하여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거룩한 땅인 줄 알고 신발을 벗는 그때 시작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다시 거룩한 땅인 줄 알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교회에요, 하나님께서 만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인 줄 알고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마침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배자를 부르셨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짜 거룩함 놓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요, 거룩함 놓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신발을 벗고 맨발이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때라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찾아야 할, 되돌아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내 선자리가 거룩한 땅인 줄 알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그때인 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꼭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가 주옵소서.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5-4600번 새은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방선거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정을 든든히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내일과 영원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복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다대교회 김덕현 목사님입니다.
1: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평화와 자유,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하신 선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6년 6월 11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 한 명을 꼭 만나게 된대요.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거친 말이 부드러워지고 굳었던 표정이 편안해지고 괜히 아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런 글을 쭉 읽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뭐 제목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까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비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뭔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는 나를 평가하지 않는 눈빛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늘 평가받는다고 느끼면 긴장하고 작아지지만 평가 대신에 이해를 먼저 해주는 그 사람 곁에서는 방어벽이 내려가서 내 안에 가장 선한 모습을 꺼내놓게 된대요. 둘째는 장점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막연한 칭찬이 아니라 나의 숨은 노력과 배려를 짚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가능성을 발견하고 야 나도 진짜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더 노력하게 된대요. 또 나를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를 더 좋은 사람 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실수를 부끄럽지 않게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배려가 있다고 합니다. 표현이 서툴러 말이 어긋났을 때 아, 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었던 거지 라고 하면서 자존감을 지켜주기에 위축되지 않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다는 거죠. 네 번째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축복을 보내줍니다. 경쟁이나 비교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기에 그 마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스스로를 더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간대요. 야,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특징을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누가 떠오르세요? 오늘 극동방송을 들으시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을 가지신 주님의 선하심, 그 주님이 떠오르실 거예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죠.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헌신, 작은 중심을 보시며 참 귀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정죄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보혈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며 다시 일어설 자존감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른 아침에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고 목표를 삼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어주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 아,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다. 그 네 가지 특징, 그런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 나를 평가하지 않는 눈빛, 장점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그 힘, 실수를 부끄럽지 않게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배려, 그리고 마음으로 해주는 그 진심어린 축복.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또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으면 아, 더 뭔가 있고 싶고 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아, 문득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을까 하면 그렇지 못하네. 아, 그래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오늘 이런 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이상하게 집사님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상하게 권사님과 대화하면 나도 더 기도하고 싶어져요. 와, 이런 고향 같은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하루들, 이 관계는 선한 주고받음이 쌓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다고 하죠. 오늘 만나는 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유, 그 쓸모없는 사람이야, 낮춰야 될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비교하는 눈빛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먼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도 주님을 닮아가는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꽃 피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0: 캐리 언더우드의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은혜로운 영어 찬송으로 함께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오프닝 말씀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아침 맞이하고 계십니까? 2797 오늘도 복되고 좋은 아침을 이 방송을 만나는 이들 아름답고 선한 주고받음이 있는 그런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김정실 권사님 감사해요. 3889님 FEBC와 함께 주님과 평안한 하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해 주셨고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목요일이잖아요. 잠시 후에 여러분과 방송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5635님 오늘 세 가족이신데 오프닝 멘트 말씀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0550님, 6926님, 8497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새가족들이 계세요. 잘 오셨고 이렇게 문자로 뭔가 신청한다는 게 또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열정을 내서 받아가시니 제가 또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10명 이상에게 오프닝 말씀 안에 또 여러 가지 링크가 담겨 있으니까요. 보내시면 되고 어제도 여러분 우리 일본의 이철민 선교사님 그 부부 뵀는데 정말 행복했거든요. 꼭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이었죠.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어제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자 매주 목요일은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이 시간을 만듭니다. 오늘 주제가 참 좋은데요. 오늘 주제에 이게 나와요.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 손에 차고 계신 분 계세요? 맞습니다. 바로 그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를 글쎄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다 받으셨대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한재욱 목사님 만나봅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19세기 미국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는 러셀 콘웰 총장님의 나의 다이아몬드는 어디에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이 내게 주신 다이아몬드가 제일 소중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셀 콘웰 총장은 깊은 감명을 받아 이 이야기를 천만 명이 넘는 청중에게 6천 번 이상이나 강연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부자 농부 알리 하페드. 그에게는 넓은 농장이 있었고 과수원도 있었고 돈을 빌려 사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온 한 수도자가 그의 집에 머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큰 다이아몬드 하나면 이 지역 전체를 살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도 발견한다면 당신의 아들을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들 수도 있지요. 그 말을 들은 알리 하페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갑자기 가난뱅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농장을 팔고 가족을 이웃에게 맡긴 채 다이아몬드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인도를 뒤지고 중동을 헤매고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까지 떠돌았습니다. 마침내 스페인 바르셀로나 해변에 닿았을 때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리 하페드에게서 농장을 산 새 주인이 어느 날 노새에게 물을 먹일 때였습니다. 강가 모래 속에서 무지갯빛이 나는 작은 돌멩이를 발견합니다.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리 하페드가 팔고 떠난 바로 그 농장에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 광산의 이름은 골콘다. 영국 왕관을 빛내는 코이누르와 러시아 왕관의 오를로프가 모두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은

0: 자신의 농장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불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금 여기를 팔아버리고 저기 어딘가를 찾아 떠나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이 자리,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손이 닿는 일, 그것이 바로 너의 다이아몬드 광산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밭을 함부로 팔고 남의 밭을 바라보다가 내 밭에 보화를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 지금 이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꽃사람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꽃사명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다이아몬드는 바로 곁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1: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극동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아침, 그 아침의 현장, 차 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걸어가는 길일 수도 있고 지하철일 수도 있고요. 오늘 그곳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여러분의 손에 닿고 있는 그 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내 휴대폰 안에 있는 그 카톡 친구방에 있는 그 친구분들, 맞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그것이 우리의 다이아몬드 광산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가 꽃자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꽃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이아몬드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상이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듣고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공유하실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오늘 10분을 선정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선물도 추첨해서 전할게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를 공유하시고 또 책도 신청하신 분 계시고요. 지금부터 호명 되시는 분들은 책을 선물로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또 이게 선물이요, 한 3주, 4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모아놨다가 이게 일괄 우리 자원봉사자님들이 탁 봉사해 주실 때 그때 나가는 거거든요. 아셨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 추첨되신 분 책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지금 한 분 한 분이 귀하세요. 5676님 새신자이자 국어 선생님이신 우리 노우영 선생님께 오늘 이 영상과 이 책을 꼭 선물해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오셨대요. 제가 책 선물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362님 인문학 30년간 헛것을 찾아 헤매는 둘째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나는 주인공을 보면서 아, 우리 아들과 같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들이 다시 주님께로 헛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인문학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당연히 그런 아드님이 될 줄 믿고 다시 돌아와서 올바르게 또 하나님 알고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아드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9389 추첨합니다. 30명 이상에게 오늘 영상 링크를 공유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요, 눈물의 기도와 함께 이 링크를 전합니다. 책도 선물하시면 더 좋으시겠죠? 잘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문자번호 0676님께도 선물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저의 삶, 하나님 저 안에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나요?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책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오늘 또 처음 문자 주신 4791님이 계시는데요,

인문학 저희가 하나님께 이 책 선물 잘 보내드리고, 와,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계시네요. 우리 6810님은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어제 오늘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답변과 같은 이 방송을 오늘 그 응답으로 받게 되네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6810님께도 제가 응원의 책 선물을 잘 보내드릴게요. 또 문자 번호 65337님, 네, 5337님께도 선물하고요. 한 분 더 해볼까요? 우리 3688님, 다이아몬드와 같은 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의 모든 상황들, 오늘 하루를 살고 영원히 주님과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가슴을 열고 목소리를 내어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제목은 문드라 머리 들어라. 한 번 더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드라.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아침 3046님, 작은 딸 임신을 했는데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오늘 방송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책 선물 전하겠고요. 우리 2797님, 김정실 권사님도 책 선물 전합니다. 또 5560님도 딸 생일 선물로 주고 싶다 하셨는데 저희가 선물로 잘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어주십니다. 맞죠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있으면 능력이 되고 하나님과 있으면 행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프닝 말씀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에이즈 치료제를 꼬박꼬박 잘 복용하고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치료제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잘 복용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 혈중 HIV가 검출되지 않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감염시킬 확률도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혈중 에이즈 바이러스 농도가 0으로 나와도 에이즈가 완치되었다라고 의학적으로 진단 내리지 않는 것일까요? 혈액 중 HIV가 검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림프 조직 내로 숨어 들어가서 HIV가 여전히 복제를 하고 있다는 논문이 2016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즉,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이즈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핑크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고요. 이 안경에 관한 말처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떤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또 새롭게 보인다고 해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패스워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새로운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복수보다는 보상과 자비의 내용으로 읽게 되고요.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과 양보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행동들도요.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볼 때도 또 세상을 바라볼 때도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바라보면 좀 달리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핑크 렌즈를 껴서 온 세상이 핑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린이 국악 찬양으로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그러

0: 더라고요. 사랑은 원래 비효율적인 거다. 이치에 맞지 않아도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게 되는 것들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감동과 눈물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또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 혹은 내가 양보하고 물러서면 내가 지는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악이 승리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야 하나? 이거 정의롭게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바보처럼 살라는 건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 일들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또 사랑의 시선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 결국 남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시선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면서요. 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만나라고 출첵해 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아침, 오늘은요, 은혜로운 찬양과 또 풍성한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3분 메시지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아, 퀴즈 풀어야 하는데, 몸 풀었는데, 피디님, 또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퀴즈 대신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해주신 분 중에 3분 선정해서 맛있는 떡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오늘은 3분 메시지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는 것과 얻는 것은 다릅니다. 내 노력을 얻어내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의 차이가 분명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쟁취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를 보십시오. 뭐 벽돌을 굽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고, 그것은 공짜가 없어요. 매몰차고 잔인한 세상, 쉬려고 해도 쉴 수 없고 안식이 없는,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생존을 하는.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를 물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신기하게도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돈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를 거쳤지만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고 일구지 않은 땅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레슨이 바로 그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마귀의 심을 받을 때 인용한 구절이군요. 하나님의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 만족을 주는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의 초대입니다. 말씀으로의 초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된다는 이 가르침. 근데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원망과 불평에 빠지고 하나님의 초청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붙잡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원망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결핍, 우리의 삶의

고통은 말씀의 부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씀을 떠날수록 뭐예요? 내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잖아요. 말씀을 떠날수록 내 머리를 믿는 거고, 자신의 지혜를 믿는 거고, 자신의 노력과 방법을 추구하는 거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사상도, 이데올로기도, 종교도, 문명도, 어떤 것도 낙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말씀의 결핍이 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죠. 돈을 벌긴 버는데 왜 버는지, 집어냈는데 주소를 몰라.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배부르면 고민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불안이 떠나갑니다. 왜? 말씀이 궁극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구하지 말고 말씀의 떡을 구하라. 말씀의 떡인 나를 찾으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냥 초청에 어간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는 그냥 은혜예요. 우리의 편에서 뭘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에 목마른 자들이 되셔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즐거워할 때 우리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행복한 목요일 아침. 오늘은 3분 메시지로 함께 했는데요.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가진 것과 얻는 것의 차이란 제목의 말씀 요약해서 편집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고단한 삶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오늘을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메시지 나눴는데요. 오늘의 3분 메시지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0698-5138번님, 송남종 집사님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고요. 강성자 권사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출발합니다. 백인자 권사님, 오늘도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5226번님, 목사님 짧은 말씀이 저에게 긴 여운을 주며 오늘 종일 묵상하게 될 듯합니다. 라고 빠르게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박은님 권사님, 만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합니다. 이현철 장로님, 1806-9918-4641-0080번님 출첵해 주셨고요. 9918번님, GM 코러스의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끝 찬양으로 함께 나눌게요. 오늘 오프닝에서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바라볼 때, 또 세상과 주변과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안경 끼고 보면 다른 하루가 될 거라는 묵상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출첵해 주신 분들, 또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주 안에서 행복한 목요일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 다시 만나죠.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들의 침략으로 시국이 어수선한 구한 말 때 김창수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의 시해된 것을 원통하게 생각했고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가담한 일본의 자객들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김창수를 비웃었습니다. 그래 너 혼자 힘쓴다고 망해가는 조선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다고 너희 나라가 독립하느냐? 그때 김창수는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 혼자의 힘만으로 우리나라가 되살아나고 독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김창수는 후에 추록을 하고서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백범 김구우 선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출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편찬된 우리 옛날 찬송가는 1장이 황제 폐하 찬송이었고 10장이 애국송이었으며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애국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애국가 신앙을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순국하는 것이 순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로지 신앙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6.25 동란이 일어난 지 벌써 7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처투성이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남과 북이 형제가 아닌 적으로서 서로 총구리를 겨누고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핵무기 미사일 위협 아래 우리는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픈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유대 나라에 태어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으로 자라게 된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신앙적으로 부패하게 되자 결국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다니엘은 길이 잘 열어서 왕궁에서 임금님을 모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다니엘은 청와대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죽지 않고 이 정도 지위와 권세를 얻었으면 아주 성공한 것이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삶에 만족하지 않았어. 다니엘은 결코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혔지만 유대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힘없는 포로에서 일약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그 신분이 껑충

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는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자세로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그 누구보다 신임하게 되었고 다니엘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다니엘을 죽일 방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빈틈이 하나도 없었죠. 인간적으로 걸고 넘어갈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도 탈탈 털면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의 삶이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가지고는 도저히 비리를 잡을 수가 없어서 묘안을 짜낸 것이 바로 그의 신앙심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 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처럼 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간첩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악하고 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것이요,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무서운 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심에 불탄 이 사람들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악한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았음. 그래서 그들은 왕에 가서 온갖 아부를 다듬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자기를 높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말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 그런데 신하들의 아부에 왕의 마음이 혹했죠. 기분이 좋아졌어. 더더군다나 신하들이 와서 요청하는 그 법률도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는 별로 손해될 것이 없었던 것이. 자기 외에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명령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로 합당하고 떳떳한 일이라고 한다면, 바른 일이라고 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나라에 득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30일 동안만 시행하자고 한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일들은 대개 이렇게 추진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로 좋은 일은 평생토록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했으면 평생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젊었을 때, 예쁠 때, 좋을 때, 건강할 때, 잘 살 때만 사랑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주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 주님 일도 마찬가지. 그래야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그만한 일이랄지라도 평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랍니까? 평생을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앞에 나서기가 그러면 보조교사라도 하세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평생을 한다는 마음 자세로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또한 오늘 이 사람들이 가장 잘못한 것은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화한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 일시적인 것을 절대화했어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교만죄입니다.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 누구든지 그랬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법에는 반드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도 No rule without exception이라 예외 없는 규정은 없다. 인간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왕에게 어느 신에게나 바로 이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을 신으로, 아니 신보다 더 높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바로 이런 교만 때문에 개인도 망했고 나라도 다 망했습니다. 자신을 신께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 당연히 변하게 될 법령도 변할 수 없는 교리처럼 절대화했던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은 구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뜻이 더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그 금령에 서명하시어 수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메대와 페르사의 법은 수정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왕을 높이고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금령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왕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오로지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의 높이기보다는 왕의 사랑을 받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여러분, 못된 일 하는 사람들 보세요. 머리 회전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금령을 세운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았어요. 또한 왕이 사태를 바로 알고 생각을 바꾸려고 할 때 바꿀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바꿀 수 없는 법령으로 선포하게 했어. 실제로 다리오 왕이 후에 이 일에 다니엘이 연루된 것을 알고서 크게 근심하지.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의를 했습니다. 결국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악한 모의를 잘 알고서도 다니엘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물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다니엘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닌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는 드리는 기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기도가 아닌 자기에게 돌아올 형벌을 다 알고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했으니까 30일만 그냥 견디면 될 것 아니겠어요? 또 기도할 일이 있으면은 굳이 윗방에 올라갈 게 뭐예요? 윗방에 올라가면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지하로 들어가서 사람들 안 본 데서 살짝 기도하면 될 터인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자기가 평상시 하던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열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숨은 고사하고 만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직장에서 내어 쫓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까?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총리 자리예요. 임금 다음으로 높은 자리입니다. 놓쳐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자리입니다. 지난 수요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정말 치열하게 선거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은 당선되려고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보다는 명예보다는 이권보다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결단의 순간에 세상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이후 자기에게 닥칠 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집에 가자마자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자신이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은혜받는 말씀은 바로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가장 불의하고 억울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결과 그는 억울했던 모든 문제가 다 풀렸고 다 해결되게 되었어요. 이런 뜻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나라 사랑은 의무감이나 정의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애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이 나라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애국자라고 존경했던 수많은 지도자들 그 배후를 조사해 보았더니 불행하기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변절을 해서 친일 행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임종국 선생이 쓴 친일 문화노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주게 되는데 우리들이 존경했던 애국자, 학자, 문인, 예술가들이 마지막에는 거의 친일파로 전향했다는 것.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끝까지 지도를 지키지 못하고 일제의 탄압 앞에서 자신들의 뜻을 굽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믿었던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양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등등 이 사람들은 단순히 사회운동을 한 분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었어. 다 그리스도인이었어. 이런 뜻에서 애국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나라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 신앙이 바로 설 때 우리들이 비로소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민족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나라를 사랑했던 다니엘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6장 26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다니엘. 죽음의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미래를 산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가 없었던 때는 없었다.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민족도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죄가 반복되면 안 된다. 그럼 망하게 된다. 그런데 왜 뻔히 알면서도 인류 역사는 죄가 되풀이되고 있는가? 왜 인류는 반복되고 계속된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토인비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죄가 시정되지 못하고 결국 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집단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라. 사람들이 집단 이익을 위해 집단 행동을 하게 되고 집단 행동을 정당화하게 되면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그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집단들이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이고 노동계고 사람이 모인 것은 어디든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전투기 소음이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시끄러운 거예요. 셋째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이익, 내 욕심만을 지향하게 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없고 죄악만 가득 찬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누가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누가 과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권입니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그저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인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밖에 계산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굽니까? 누가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거저 오늘까지 굴러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우리나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꾸고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부터 한국전쟁 등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킨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중요한 국가기념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때는 전국적으로 추념행사가 열려 전 국민이 함께 그 뜻을 기리게 됩니다.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된 배경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과 관련이 깊은데 옛날부터 망종에는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는 등 가장 중요한 농사철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6월 6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과도 시간적으로 멀지 않았어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날짜로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전쟁 전몰 장병만을 기리는 군사 원호의 날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호국보훈의 날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현충일에는 지내는

0: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이 대한민국,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역사가 단절되는 위험한 때는 세계 도처에 있는 군인들을 끌어서라도 이곳을 지키게 해서 비록 반쪽이지만은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서 경이로운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수출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오늘도 수많은 동포들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들도 있고 살아가기가 막막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경제일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드란. 운동선수들은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자기관리 어떠한가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자고 싶은 것도 참고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힘든 훈련을 견디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사도 바울도 이 모습을 얘기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생각해보면 절제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한 선택입니다. 당장 편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힘, 그것이 절제의 본질이죠. 오늘 하루도 작은 선택 앞에서 믿음의 승리를 선택하시고 또 경험하십시오. 잠깐의 유혹보다 오래 남을 은혜를, 순간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복된 하루. 우리에겐 푯대가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